0: Tengik tunda rang se se se wa samchu.
1: Se se che khari ba. Rang ryu zhou sinye da kharao chige yo ma chige. Ama ka chis meyab se zhe. Jie duwe.
0: Nye ha hu yu, rang ge nga kong chu se wo ri. Yine rang ge tong suwa. Tari nye se ga chi me, zhou chan ge cu se ga le su. Ma se nye seyab se bi yi, jima nimdo deya yo ma lubi.
1: Nga zong su gyu me. Tung do yung ga sa lelakwa xing me.
2: 老弟，爸爸，老爷们，快走！一会儿马车去。开车走。哈里开车走，周强给让三个来送。他东货的周华去干啥？你让给，刚不你说驾校。徐大，俺在南部打哈表的，徐，东大俺是要去。大妮达，俺参谋室去。让给俺老师给俺去一杯。
3: 爸爸，爸爸去，让给俺老师给我一杯。
2: 아,
4: 진짜 무시다.
5: 아,
4: 진짜
5: 무시다.
4: 아,
5: 진짜
4: 무시다.
5: 아, 진짜 무시다.

0: 제화가 가르치게
1: 아니요샤 그래 레니 가르치에 하 공부 누구에
0: 네 레니 가르치서 담내랑 직시에 두게 진화 자기 집 맞지라
1: 우리 계좌 이 맞진 그래 계좌 이체 오르베 네 아무 근데 처음제 쉐다 영이 그제 처음제
0: 바로 또 쳇지 나 많이 가요 맞지 아
1: 네 나시오 나라니 거지 나래자 네라러 고급지죠 너 가대비세나? 네 그래서 잡장하슈.
0: 용아. 자슈다. 자닝네 삼인. 장경아슈는 얘랑 개체매다.
1: 마체매. 그래 얘랑 또 세어지.

0: 아샤. 뒤쪽 저격으로 빼지. 교실에 먹셔티야 뒤줄래샤. 녜녜 세르니마 마가나 린도시. 정다 셰베 겁라. 야. 아샤. 되다. 출소님 자. 다치시다. 접속시라. 아샤.
1: 人气不急了，我让他追的。燃囊大米多啊？燃囊大米吧？我，俺囊大米多。
2: 俺那啥？啊，啥火车贴不是？伊那压死伊？
1: 贴起嘛是？
2: 压住。
1: 怎么是的？<笑>

0: 我让你干啥去？干啥去？让你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去？干啥 你可见不见？学的，俺们啦。学的，腾腾钱不够，学的。
1: 不打破没破了，你最先的看用过来。
0: 让，你还过是，让的天到地盘了，没人收口的。
1: 苏可对，阿姆拉，俺学吧，阿姆拉，俺学就干。俺学别这么些，学吧，学吧啥子？俺学吧，可对了，苏，看俺干的，俺他不学不能给，不打破没办法。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看了， 모토 라다 로챵스니디 양지보도 녀르바 아 당도 랑게가 근데스 켈림바 샤카가다 치수스 체제 저와 지금 에슬로빈바 나직 드셰브레 드레이너 좀 됐어야 보시오 쉬다
0: 네 바브랑 근데 쉬고이메 아 고미도 드드 쉐비너 야 롱딩지
1: 랑게 고고 수수 쉐비너 녀 랑롱딩 마베 이화 랑아 주나 겐구레 라 아자르다 중보다 주모 미꾸야 호스텐 거로 봐 랑게 디데 쉐비너 녀 공도 주도 근데 쉬고레 더도 미나 세가 좋아치 랑 같이 녀 봐
0: 조상다 좋아치 호스
1: 랑게 더도 조상 스녀데 삼시 쉬고치도
0: 와 조상 디제 몰랐다 아 조상다 좋아치 녀이 언니 롭소 지라 총배지 언니 근데 가서 집인다 밥을 안 충도에 든지 수요 마시베
1: 나 로 충도 조상능 심해 이루 춘대가 미지 랑 로 하술래도 남아도 안 감다 내 최고야 누구 뭐 처금이 누구야
0: 밥을 안 말게 최고야 하루도 밥을 안 들린 안 쉬네 얘기 세입시에 후유 나 뭐 최고야 하루지 얘 근데 시에 가서 집이 그게 하루도
1: 용아 자 이화 란토도 같이 내봐. 랑 아무라 근데서 좀해 제도야. 네 지메. 대리라다 조상 전다디. 네 타바다죠. 더도 뒤에 틀어 보이노. 라 나디네 퇴제 줘.
2: 랑아 창고 쉬었다. 문에 속 코드게.
3: 어.
2: 아라. 뭐 처리네. 아무롱게 깨냐 입에 아 씨 니가 다가 지그리 삼주 다가 지그리 삼주
4: 샤샤 아메 세바 뉴아 다리 힌지 아메 세바 뉴구르다 니랑 무죠 장게 람사 범은 치제 맹갈치니 부디 고슈 하고숭에 나라서 겨우 치게 할 줄이지 내 주디 내 사는 여야 여마시 내라 쉬어 내 주디 몇 시에 잘 채야 되지 욕샤 오사 내 샤 도마지
3: 아무나니 이 하디 걸 숨기 치게 할 테야 오나 키란다 발라 테나

0: 이니 아자라 녹지 제버 체스
1: 녹 할아서 니 녹지 도르베
0: 계지 마시 아자가 딱 주세요
1: 아자 니 계지 년바 야자 쓰기
0: 야 장 와줘가
1: 아자랑 아수인 배마세 충분히 세일 수도 출로 장가 주의

0: 아니 십조죠. 내 가르치기.
1: 아니 먼저 다. 얘랑 전다 시야이. 야, 조창. 얘 당고 챙가 삼다비. 랑기시 시야이. 장다 장인화. 오늘 트럭비베.
0: 가래. 너니 전다라. 장게 심부치기베.
1: 얘 키라니 전다라. 삼단자 말라. 얘 랑치야치. 장게 얘니 나 삼 근데 등기에.
0: 나다다 삼신다 담님도 담배 온다네. 다들아. 얘 체실름도. 캐스라다다 겸니 슈캬르다. 공포니 슈토르치나 페징에 삼단도 가브리.
1: 조창. 장경아 기치 임버리 시야요 말베.
0: 그치. 얘 담대 야시오. 너니니 사부요 말이.
1: 나 삼 갈도. 장게 집에 언니 충두님도 잼집다 돈도 장게 아시에 계시든 제 사브리베
0: 네 가르치해 줘 가르치해 줘 예배 온다네 자 랑수민보다 랑수 있으면 말이 편수니가 경험해 봐
1: 최선 년년 대치유 장게 아 계시든 시에 지엘 네 삼담이 네 장다 미스지 님도 소화된지도
0: 그치 그치 불러다 불러다지 니랄 탐스모도 재미다.
1: 정경아, 너 자신 님도 소개 인수도고.
0: 기둥언니 뽀뽀야 소사 가게 식매 봐. 정경아 체마도야. 나 대골이야 시에드나 최요 말다.
1: 자, 마무리 장다 뒤뒤도. 자, 자. 조차.
2: 周强给俺当姐，来喝一杯。啊，来喝一杯。爷爷，你谁？看见宋母呀？我都觉得，看见宋啊，让俺们娘娘姐，点点头大油，猛猛的。让俺姐点东西一杯。这棉罗花鱼啥大区别？周强，让俺给媳妇歇会儿。你谁？阿不啦？爷爷，阿不啦？规矩，老不打架，老不打架，让俺姐打架。让俺姐都规矩，让俺做什么啊？
1: 가르치유 아치 뭐라네 수코요 말다
0: 아치 아무라키라 갈수구이 나 신다다 네술라비네 뭐라다 네술라시리베 뭐라뇨샤 야마나
2: 랑 가시유 아 회전포모 여럽시리 되메구미에 날 생기가 용마시 랑에 댄디 라마타베 렉체요시 랑에 쉬시 차다주시
1: 가르치스 슈구이도 랑에 쉬 랑에 라고도 니에 슈구와 가리이나
2: 니에 라고도 르무쳐야지 쉬시
1: 这一下让老婆的什么车子你那米抢救场子你让小肯着现在你婆俩男朋友咋朋友搞不起不着让一起的亲戚朋友搞不起你都该去对的爹我王林给让林经济姐姐米云的下去给不着子王林那给那你写罪吗兄弟那兄弟那俺不过进去面子你也听到了提去那么个
3: 慧娟，慧娟，娟儿，我记得，娟儿，娟儿，娟儿，给我记得去，看女婿，啊。 되다. 보모도 심심 오기 내 뜻을 하며.
4: 양회전게 롱디가 유자.
3: 아치. 맞을 거리 갈치엽스 우리 별뜻 생지.
4: 최선가.
3: 장장게 생겹사스디 다양 양장게 생겹기.

0: 바보수가 연대.
1: 딸이야, 소트네 기수 소균시알 도구시라는 게 지구 팀슐라.
2: 바바바바.
1: 대두.
3: 됐어. 깨라쇼. 주제 완료표.
0: 왜? 얘들 왜 나와봐 키기다.
3: 아, 영아.
1: 됐어. 심수 장 연대.
0: 표랑 소가 내주고.
1: 선이 도요.
0: 선이 도요.
4: 네, 아.
0: 아, 진짜 안 타라 왜 걸어? 조리 와라. 서서나. 아.
5: 도서 얘기 대비. 저 고단나 알아든 거 쇼아. 뭐 파베스디니.
0: 세.
5: 엄마 교회 계셔. 너니 야 어떤 저지?
0: 육쇼 육쇼. 랑기 계셔다 내 때나. 야 다시 에이 섬도 봐.
3: 장화상 랑 주다 켜는 미도. 파베스디디 능미 삼마페 봐. 랑게다 가 셰비.
6: 装不错，
0: 永贵爷，永贵爷。

0: 王军正去上军从等位里控制控欧元领导去送到左右南委国儿马举批人上军给习近平去金坑西北给广播拉达丁四千年给和给金坑西北托斯组队去给密切的送给金坑为了就把他军队批给东一天冲这三个特别国儿你这种给去红我罗斯姆这些地居住历史大年为别亏丢丢别特别别国儿我今年虽然将用给人类与国创造初期推文他正主长话缺七年归前年追续给宋前别国儿什么人家公坑啥
1: 公坑啥
0: 比卡尔票盖送阿吃两笔人家那天的平常三九年不着十八个四修
1: 今年你平常送别菜你说他今年阿别菜出日子拉不实想了能源洗不着能洗了呢
0: 你去上军全等位给书记王军正去上军全等位列控指控欧元领导去从头做用能够列控给指控列天光了企业书记习近平给那位高贵客情客光天罗军他拉达年年前的九区给两间客情团结前有通勤前托列控给指控天空国际军团历史大年基础人罗听说今天平均三百组军前军协助安来要不主国别你送哪去
2: 王军正去第六年我就爱国族罗银别立功去职工列等要不住居罗对您开前点阅将用去立功职工前别求随去从列托罗当地我就怕了松托当去立功去职工列等的极度极度的国际特种切合了当中央去特区规制配托拉到团结特区建立起规些什么事王军正去第二名把他全用了协助准备别个编辑了他几座偏见东西了相对修改杨唐别切实给看着他用其规行切实了南京切别让这天立功给职工列队给决定用他却参谋了拉达的切托当中央给广东三度图的切的将用给列给全用了命令丁秀我等切把他双年的团工平均突破千里，立功给职工、团工参与不提，就是别电送给各自路子所就突破千里，立功给职工列队去，制作领路停车间给平均三百组成车就了相对修改，全用给到定做起改善，让多给职工列队提，当他几个给列队全用最熟悉他全国前列，当些新旧定做起把他列队做到了团队全部前列，立功给金牛马拉推广厂的动画他。顶在这些南山去，感觉三度千里，才把他收归李瑞杰给我了。几句了，职工吃过千里，千里他听不了。李工给职工听工鼓励千里，确切为制作麻辣烫，苦酒托他麻辣对过。习近平梦溪电都当关心，迷茫电话的甄别，偏激的三路他用千里，李秀他老不说，制作感觉面具。检索破决索孟州也透过了前不前别开边去那段淡水区域的命令向他重叠重新建议建筑增多就用来拉到前列通过他协助托他们去西林托拉连大托西林去库尔布扬度当年西林列记把孟州去团结起来的居住了推出他心里有个习惯让多给沉重都是十多东决心立功给职工沉入沉水塔当南宫给沉水老大的内部切的推多多职业前别电给送给电别所有塔推过长度当托王杰塞多塔接不德国是不是做了他们真要不切合了立功给职工列队千里间塔内壁间千天间接给出在托了东决然而作用忽然起归行杨唐被西顿理解到啊定住他拉到前列绝处来说动画他团结起来就是他们真切的绝章顶领起理解崩卡对的列公起职工列队不打狂别东西增助给建立起归别连送了我是然后想等于列公职工欧元联港给主人选拔他欧元从头配合不是我就不是人各部主编让院长等于给习近平给监控设备广播拉到团结定时期把他结果给监控设备托是组队解决明确切的如他出乐林色心财务杂当切实际有期间给送交他绝种设备结果给监控电价送接电话他监控可能有来过中柱天用偏见所给贴重置三部托有不是一二组给推地里拉萨基军我给罗里吉林托在最新检查的伤心一二年门行月天啊家庭铁都那边日无铁他在健康苦有来别吉林西都去了有不同通知其为罗里迪尼崇明塔与我罗翠拉萨南巴拉娘林其实那铁金西都去了月崇明李建勋给天啊家庭铁给日无铁他的我听听给吉林多去了月崇明的第一健康我认为平松措施清月恐怕越领先第二个用个月接送不是 라세 루리 지링토 겐웨 핀숨 초바타 겐감 레스 조신 요바티니 란종기 겐감 시베 조종 제베 문수시인 나주비진 란종기 겐감 송교규 지릉외주 최초주사 듄아 땡게 세와티 정용기 야정업주 상아 송여베 계급이 겐감 된자 송지 응아르위 땡도 진유 로년아 란종기 르우타 추 능링 서신 지우 자당 제사지 육지진기 송교타 조종 제비 나제 케제 야제 중니 창아 시 토르치마타 자 케제 야제 십주 십계 차 레고 듄싱 여바시 남원부터 징가르보 초탕마 사장마지니 표기 민장 약슈티임 로년아 란종 겐네르 피규 방조 조종타 체리타 튠바라 방조 조종 침신 방조 조종 제체네 표기 케주 덴비 방조 조종기 전다 정신기 중제 체제 듄드디 방조 메베 총기의 조종타 종주 텐용 피지 동주로 군대 단내 겐감 코르요기 비제티 제용기 듄제도 레베 레제 덴토 당유 닝데 총기의 광부견의 종기 조종 겐니 장세 디네소 주고르기 디제 겐유바타 조준규기 사로도로 상마 디그라 장세타 리옌디 라기 퉁궁소 교치기유 공부견의 조항 뛰어강타 총기의 총세 조준규기 주장 宣布 장조민기 停아 사로도로 상마 경제계의 지구 여비 서주타 중고 클롱소라 바조수구여라 고라 온전체비 니수야 퉁구유 단다 사로도로 대다 라기 조준규자의 교치인디 뉴미진타 퉁궁진의 교두부 총유치 승부시 정시리에 경강 고르율의 성적 제비에 돕슈 원유 타다 란종기 클롱 뷰제 약비 닌장티 야제 고주 고르구 연 균종도 유바타 주 뷰제 티 림보 숨보 연기 도장기 야제 야신유 방조 포비 서신 갸토 주제 야제 고주 고주 사 예식 신리에 표디니 나시 점링토 경강 뷰제 렉슈기 서구 제시임 人文 초당리 人中 감기 균으로 인라 멍주기 마사양인 나주피춘 人中기 긴감 커스블룸루 퇴고상도 당리 중주 퇴리 피지 동주로 군대 당리 멍조르 긴감기 편제 토바타 긴감르 송교타 멍조기 용보 판뇨와 치유 다다 람샹진 뎁스 제베 가즈 퇴삼 임바타 보종 람샹진 퇴리 딘시리 레서바 추 퇴상르 텀진 첸리 뎁리 치신유 니로 딘시 고로 칭압제 당리 망조게 더비 람샹진 야마 최고뉴 규체시 유바타 겐감기 레제티 피지타 멍조게 개변을 주어체 주인바시 보종 람샹진 튼리 딘시 레든버 양성연기 안주 디가라 제웨 서변 더비 레가 가조게 마오 유네 디조기 용보 마오 유 제송버시 팀종기 겐감종 럼루기 김시송 란종기 표정용종기 계급 경감시에 토사 조두 제비 수위 제바 되마타 표정용종기 계급기 경감시에 토사 조두 제비 니동 적지로니 니동 송을료 바르기 찰고 제바소 팀루 팀수 망불라더 체네 사도의 경감의 송주 제비 팀종기 시즈된토 당유바시 너주총기의 현재 종토 종타샹 총조지 人不 송기 나자병기 닝구 남수 초용리 라더 체리 인류 70000년 리디의 典礼 자당타 담라라 송주치 여바시 현재종 人중통공타 나리 자당주의 주장 宣布 치르함유 안주 임송님규 남수타 인류 70000년 리디의 典礼 자당타 담라라 토담치비 긴지 통규토바 치유지 송바시
3: 긴감 구리국 송주업체의 미나트라시 아직 파이어건 전에 즉시 특례 긴감 구리국 송주업체 딱 그거는 비이나 달라 제시 특수경을 쓰지 자주 망보체들 나게 저 지민이 저한테는 이 고리국 송주업체에 타나 뭐 어떻게 쉬는 게 하다 뭐 어떻게 배제들을 지켜들으시
2: 고주사 사르베토 양람 사바라 비붕치 나중에진 란종기 긴감 문조타 종주 피지기 가져올 명령 대뇽타 박조용동 모장 갸지지 용주로 군대 당대 경감 코리오키 비즈에 레소 당대 계급의 경감 시에비 토사 조두 시토 미타 정중캄 시륜냠내 용외 팅럽진기 표기 류사바 좀주시
0: 년지 총계 콩워 로심 지지 체디 주최 리동 타 편류 체도 튕겨라 텀진 제체네 계급의 조체 남찬라 셰슈 타 총니 구유 리도 교체 팀스 타 고이 갸체 동어 제게 최 정용계 둔체 토 교신 이베시
2: 디니 메도 총계 긴감 참의 종시 시담 이마타 디나 남의 메도 시디지 기유 天热皮拉在了店里，天温热过都热不啦。我先给买别，那买买多了，他这绝活忙不热不嘛事，天天屯里了就是热。买到中了，那买买到去屯工平送差不热点。有人呢，现在先点把客堂瓦塌，牛酸直接买吧。穿不来全部用我烧去，就是讲特别热。有的个就是军刀当的，三六清洁时的人工拖才就别热不是。您这创业的没多少，哪里他杂粮局的局长刘正奇，那段铁打糖水切不啦？问了米江人都当年，干的各种切别圣诞节的糖不吞年的切过个月结算不是？没多少，哪里他杂粮局的来这边，创不了了都是骗的，狂别去看着点开心，年当子孙老弱。没多少，那边没多少人去最新苏江他啤酒新酒店的做的，那边没多少吞的狂别当个做不是？每到早，那边每到日去最新苏江塔啤酒新酒店里去淘单吧，两桶两去。那边每到去面交了人当塔，谁去人当也不约了，求在塔递送团子，提醒求说了，交个忙不约接送不是。三六六金州东瓦塔，我了打算塔拉到了七八，七票不塔，六票不说，九州军队当我来穷位，那不啥吧，认真的，我心也不是。没人变成了狂别穷为明明能够决定起忙途起码他明明能够透过细节牛顿起话题推梦起那段途去了月您的创业的记得句列将妥当您那如果梦西妥孙如今去入病同方去清晨去切任穷者您这点赞写别妥明明能够透过其几把细节按照家推到妥细节七百七拉住穷人系出不月接送不是我们明明能够透过七把他车名妥小多超前人生学习，累计被习近平教育局对个不谈。您的创业的这个具体概念三年，长到多你就教育贴不贴当的，忙做千万着迷个不谈，实际都不跌到三月不是。忙做陈龙飞也长到那两段年个，一些看过不长嘛，三不过都别都不跌不多些什么事。罗西呢，您的创业的去将用给哪里？农村他冷暖气个，民族国际没个别难受，我了拉倒了些月不是。编剧了拥有的偏见性把他明白了判断周围接近我您这这次了松动性把他同用偏见动作了滚地当月不是您这创业的接着句点赞妥当您那如果按起蒙西高孙如果按起入病同分起退步三百五按最迷茫年度别落不中互相起把他列顿主的退步仓多当月接送不是创办人钱不如协助主把他从中苦留连锁动物就最足用协助所了重置三不妥月不是您的创业的企业起来协助各工作起来他这位先把协助新年对于了就当企业团大你老先把他明显企业团大成年的企业团大牛津企业牛津企业这个蓝色对于不是忙做张启龙企业就当企业的干部你属于哪团大参谋主持的读解送不是编剧了他制作批地先把提从中苦留提浪着三百吨也不是罗西呢第二个比开进南站卡机您这些团结起个月别您这创业的去人工啊干的干出去把它就是定时企业的列顿球队你就写书各工队的从中苦留来说当月不是您这创业的新增新增他忙边写书局给当作一书记迫不参与给第二个为南站开进团结起村您这圈给编剧了批地主就了苦个三不行这月别他的按照列顿早年大瓦拉军队东局他人民给绝难切入东局体验写送不是他的您的创业的企业追接他所见这世界娘这批接动画他开工于国的批接动画三段年里他天天刷上里的批接动画您的故事罗伊西亚的切东西我送给切得快乐从这三不同的马斯西人居住他吞列批接动作提醒切着别的记了滚点女人东西也不是今天我们三度了于国的切别推上银我今年说了秋夕三天的用为与国为三对制度点别人中增强他人类天我上了用着钱也不是
0: 他三儿这个南北听不他破产不得了汤净土与国我忙完沿用三级抗联用为与国为他你自年陆域与政点别破产不得了娘上了到他人类给我参了牛肉钱也不是与国我雷坤起我江西内衣拼了用天堂不赢别拼了陆军西多前队清不穷西送不至于国娃马凯元气我河南的用意杨卓用足他全部那么所属清不赢仅就明着我通穷为我才清不给穷西送不至于国娃刘延海意我山东的用意破产不得了大国企业里你对不赢西送不至破产不得了项目给总结陆康麒麟拿这个南北经约他在为民虚下陆家车蹲骑行预备 念别路之塔念有点别等得起与国为一万古一百日与国娃黄千格以人类谈论决定什么度念别所当所为民许下人类念不领养切不以还将给不穷其送不日真主成为军队推过上头七百团队别多与国来用特别且忙都清约那么这谈论最将来给了国动我所给当可忙不约别与国我去大确民众为托呢杀缺贼吧用瑞起个月给国大内容为冷铁中心变为呢给咱们孙继给给春布路据冷铁铁儿我今年虽然各数千不同一百日强对冷据给年数将是他他是康阔干事儿出去推不他与国为浪阔大内家养别贫穷给南北民众啊鸟瑞起一百日与国娃防止疫贫年还想自己别三级写制度啦地给米养心不上不多蓝盘等月别当晚写学定年岁呀看过几个月他心中亏不多几数不是与国娃张言没疑蓝盘可以进军单位民国不稀多俺却班忙不给不疑几度点别重新组军列团还想要不住多俺做特图能退先习了养家去用自己几数不是与国娃张帅可以蓝盘可以运军行上归不稀多如果咱明白每次你们连我才时间热度去送不是你为了哪上穷给人类来定年如果来听见叫我他如果来定年人类问吧人类如果你们这丁色去不接切的人类如果听见批送措施当年如果常见从他如果看不着这是孙冷体人类他如果你们这狂批必定亏见忙大些对呢人类如果冲着出去推动大一本事第六个起人类呀就用给社会看起天天人类与国起国去国差去不前年与国玩那么前他英雄难别与国娘领困顿前一本事西子也定义做整堂床叠图确实关注所谓起国变年心思他为民许下人类如果所开局点别能全听进了娘领起个月别与国玩忙不一万过一本事老虫给那个子总图看我朋友养着用作他泡沫用处所从我开胃路边坑日见证我日暮西谈从心热度级别运动天儿给用撒娇看的原委与国王忙不可以为持与国王成了给陪伴给出王心不多给我们西女呢其实昨天引起送不至与国王西去大大看破了谈个别为生育来叠别运动西通穷养着用处又当我他他过去日午开胃路边云雀日暮西谈朝为大为民国不西穷西送不至第六个纪念岁日上穷给珍珠成为他推过参为珍珠写学与国王南给主学他人类与国创着批给主角的天津三部西加一本事
2: 我纪念是主角他对他在美国的婆婆所七六年给主角哈张忙不有本事我记得他是美国的婆婆给司令他宁制习字界所决定美国的看人切的与国的为国国干预不是与国的罗兰给云中接不读了兰巴的给普利满足他那些么所藏么三次亏不读接送不是今日起别在你是古年的今日阿别在暗年怕了他是美国的婆婆给全与国的密定接着送动他今天起月八天推送不了密定其实你能判断出他怕自己解决出东西吧与国的民事的角色密定轮着系统性不提推送不来密定其实我当拍了他拍自己加进你这个性不提出今天我被最近年与国的竞争协议密定其实轮动是比你增进心理与国的盲虚给你们提醒不是错别将来错过拉萨美国的朋友主角国的关系经过我招商机年岁人体逐渐暖秀了心灵，他是美国的婆婆给我内规矩起吧他，这组唱出不起吧，给人女人去起的，美国的看人给吧他，忙边写不出扩展起的，见证两根立柱永久了给人契约接送不是，他是广告的南端去南端婆婆那，追不能到这过了他办事联盟所写的，能追讨自己彻底写信也不是，如果我张拉给。俺我的他认真听不赢，云中这边看了珍珠得不得不多接送不是。我今年虽然将能够去南塘去，能住伯伯听，且当家面准备些赠送钱吧他。 주부 미팅 최초타 고동 숨제 주미 기타 무소 전 듄지 숨수 소송사 고견전 시여베나 하사 공가를 기지 남당기 넘주팅 듄지 업주 긴성 시여베 카라 주부 미팅 최기타 듄동 시비 숨수 송타 무소 전 초경 업주 송사 니 견전 시여베시 변정 남당 조부 니정 토당 비공동 관계 진일 장진홍 기 무진 예술인 남당 진용 기 니정 된자 된부총과타 지금 야부총여비 뉴지 컨트리 긴송기 표기진의 유고로 총라 피지 동규티 튕긴 자료 제송버시 기종 가고 중국타 네벌리 탄삼기 감세 가고 기진 경원리 응징 예수진 긴상 주주 체계 망부 여바타 탄삼 계획 총소 긴진 체계 랑고로 망부 여비 가고의 순수 응여버시 긴상 주겐 유고로와 蔡明峰기 난수 응징 예수진 긴상 주연리 유고로 유급 리주민도 비 넘주로 내고 여보 마세 셰브주 하장 야부 두지에 송바시 계종 겐상 주주 탄상 십시의 서주 터송 십시의 초예 초장 선바 왕윤 강키 지능 아베 최진인 냉안님 파라 계종 가고리 주주 측의 미팅 숨동 하삼타 랑고르팅 숨결 하삼 신유바티 니론쟁로 타도네 카소소로 갸지 계사 공아타 갸지 주지사 진아 파르 유제 송바시 지지初年, 江东委给军队持战部部长徐志文给聂东自助旅持战三路人内开工给作内列人给其中规制从的作用那么他公给马拉给都是丁祖切的结局军队同给把他聂巴尔托丁给尼勒松子他记得说他松路泥土把切割了团结协他走队协的协助主管马斯中华民队集团创办都是丁祖切的持战人内列人给村大队给把他
4: 据此来说的话，团结协助了腾新企业的恰恰卡吉林萨贝托列举了军队同国别联送了一部分。今天我们在西塘安尼各局处别沿用给让永中的初级的密色列车，俺从年头月节吧，还是团结吉林头跑速切过速不谈。宁夏塔新疆广西南宋团结让永中的车队不匆匆塔列车去作用吧，你给咱年头怎么的？卢卡了点呢，年头。 中华米的金餐及大嘴巴南北温行月广西内容为中日给车不定不穷穷毛如果他南宋龙庭年轻列空给作用吧乔金体配了列边用错年日切一不是广西中日让永中给车不定不穷穷毛如果以他三年年年初清松提令让永中给车不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穷 用你我去八零南学不配真正卡机了呀大碗请不赢心归请不提穷写送不是求其参见你用别米粒开给路穷错车停躺不赢朋友让用中给车地不穷穷用你南去第一个年哈萨地塔有苦日所以说米粒忙不出不我心穷别还将搞不穷内情扩充他念头车定图给日娃越界写不是新疆有苦让用中给车地不穷穷新年思路定期小镇南就宁松堂铁镇南就宁记切不赢地铁给那给亚国乐比图别小镇车不到忙不信穷谢谢不是地路民生里前的让就给你天年你的天你不提你不谈让斯坦于西你们归松地切别全用其中给破不出其当三对托拉达的切约别里前给温州那么谈以往古女切不清楚即刻车不这一把母雪坤起今天主别切记你人用中也松干车辆托推进度电锯塔切记中央年轻力控机级别车辆托电锯日需氧切锯银特力的名字里前用轻重速破速切不银第六绝团总理俺从念头越界别俺从你培育塔宁夏广西南索新疆界人用中二扩巴塔俺从塔米给昆德机构塔米里俄就俄出给超不穷穷措推进度擦龙塔念头越别团结空翠念土初级级别推进大东七八届村个月接送不是
5: 听个满看着龙区有空给健康派去开送给拉水列车滚地东行预警列车铁开空给健康送给他不大空皮东区去女不开心听个是
2: 听个满看着龙区有空给健康派去开送给拉水列车滚地东行预警列车铁开空给健康送给他不大空皮东区去女不开心听个是 Longchuk Gyukong ki Gyengam Parchuk ki Songgyup Larsu Lerzhi Ti, Chuyung Ong ki Gyengam Larsu Ta Songgyup Sashin La Bakzo Mizhuwa Cheba Ji Rik Songchuk Yerjin, Kuyukong Jukji ki Ming Wujuk Chi Juru Sinbi Parchuk ki Larsu Ta, Ming Adong La ki Gyengam Songgyup, Ming Chetong La ki Gyengam Lerzhi Tongju So Ta Jawa Yue. Lerzhi Ti, Gyengam Jukyong Ta, Mang Ki Yungwa Parchuk Songchuk Chen Le, Mangzo Le Bebar Ki Lembu Xiang Yue Bashi. Longzhi Gyukong ki Gyengam Parchuk ki Larsu Namrang ki Jinyir Song Jiangpeng ki Nganzui Sajia Diye Mangzo Miting Sumji Gichu Kiru Namrang Zogru Na Lega Chetu Jukwa Yin Xie Songba Shi.
6: Ari Ugoza Tsongla Hiamu Raja Nga Gap Chobori Nga Taku Nga Lechuido Nijia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 좀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무요네 신토블라 컹충기무유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빵딩주영아탕 미그토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즈브지 치바타 미세범메 통과 믹주 템바 미캄보소기 네트 유지

0: 소희 봐. 야. 치부티 들어. 라카르 쳇소. 야, 니도 다 주게.
1: 계속 마시. 마세요, 마시. 나 탄다. 계계지 식미도. 나 라님도 대히. 감지 구토미도. 샤요브도 왜?
2: 啥母腿没呗？俺是那三木大爷。啥了三木腿没？这是。
0: 哥弟弟，咱爷哪点去的？
2: 啥个哪点？哎。啥个俺妹母腿去是呗？
0: 现在嘛是，全打的俺俩去洗。我，樱花，那你老三掐死给不？

0: 쩌라고 쩌라고 다른 쇼게 있는 싱시우시게 없어 냐냐 묘다지 다시 제비 너
1: 다시 제 뭐 라유 로유 심어야
0: 네 잘 로고치가 용비 양이 심지 아
1: 라가 로고치고 염두
0: 영화 유가 다능에 주도 재무요
1: 주도 재무 유
0: 제가 땅에 주미 줄이 제바 지로 멋있잖아 랑쌤네도 선세유
2: 육쇼 딜레가 로주기
1: 고다 고다 상경아, 로봇 채우세.
0: 쇼팅.
1: 고치, 로봇이다.
0: 나 가르친 예매 제도괴. 아.

0: 캠도
1: 아니, 네 아내랑 다가 용비.
2: 그렇지. 小曼, 啥 용비?
1: 네 간이니 치이.
3: 알라 감사.
2: 감사. 그렇지. 포모티 딘딘지야라. 부디에 포냠 되시도. 그래서 쇼인다. 보리아죠, 야죠. 야쇼다.
1: 저다산 대매베. 무슨 钱 말베?
2: 是 무슨 钱呢? 从从哪来个钱的钱问多? 他这给地归那两个财务楼下, 选不起你打哪里点的恐怕有故事? 他这才个钱死。
1: 钱的恩的长, 就给我的鱼不起门都给?
2: 鱼不门都, 大山妹妹主学生啊, 别都看不下, 啊, 晓得晓得, 爹秀, 对啊,
1: 呀,

0: 아지 아자라 테마나다 아자라 아자라 아지 아마 라카 차요바
1: 자수이바 게셰도 쿠셔큐노미도 마저우차 아미 자유화 예포지자오유
2: 샵좀 켜리나지
1: 라고 자니 허즈베

0: 허지 부 클리소 클리소 보니미도 가용아 클리소 시클리 창문자 한 것이 야 코네 직통다
1: 아 지랑이너 보고 전부 차 사면 누구에 또 사단 넣고야 여름에
0: 가송 잘 주도 질문도 니랑 쉬쉬면다 초기부터 시작해 보면 탭도 님도 좀 짜기부터 가르쳐 오래 Nyeran, temo katsu shenmo chung. Rang bolang katsu ondati ge. Ngamji mo do rang bawe zi. Kanda rangge katsu.

0: 바바 낭다미도 와 난다미도 담에 쳇쳇이야
1: 아세 담아요베 자네 요때 요브리 사람 못 되게 해요 이제
0: 니녀녀메 장교 꾸녀브리
1: 니녀꾸녀베

0: 장만, 안도 숨 빠르시겠다.
1: 용아. 야야야, 숨 어디 아? 내대 다 먹어 아? 어이야.
2: 야, 걔라, 고무소 개체무소. 자봐, 야우초샤. 자봐, 내가 돈 쓰지도 룽 안 보고 하지. 겁기다, 허루허루 돈지 흉마시. 랑게디 십사고 십체샤. 랑바블레 시라게 십사가 나 갑이. 허, 지마군에 라세 캡스 잡아. 허, 자봐. 당대 진조라. 균토주고하시 땡구영아주 지문니베 레가사마 당당아주 꼴치워르데 미키 시고마시 나주당다 꼴레가제제 육보서워시 땡구인부이나 땡다디 챔보시라하시 미신다주도마시네 중주강 아살라도주 레알하보시오마시 지마준다유베미라 좋아기우시게하시 야우제장 야우제치시 지마 땡지주부르다
3: 겨나가 땡아당당바 터지
2: 呵, 아무 다 지구 지켜야 시기 하시도 럭여는 시르샤 계승아 부주인 가라 라니 부인아 아니 메스데 롱규메
0: 봐봐 야 롱규 고시에 유비 저자봐 장창러 부주 마우티지 역시 어우 장라러 주도 체제 저자봐 포르티다름 당마비 하고는 스스로 아 추다가 샤고
2: 딘데 가래 가로시 미우 뒤인데 야오세 마십시 밀레 레블레 수수 범어 겹주는 거시
0: 아 겹 가르쥐 인스
2: 겹디 랑쥐 규리
0: 겹디 쥐비는 어우장라게 알게 나요
2: 마고 제거다 부채가
0: 바바 큰 좀 보쥐 가르쥐 유

0: 아자. 임칸 레세제 할래 가지고. 예, 분이 당고.
1: 야. 뭐. 드리자. 천하 뒤대치야 가시.
0: 아자. 나다 조창. 로스니이.
1: 루부터야 로야 가시. 아, 규미 잔나마 문제 제브베.
0: 나 문제 가봐 제브. 차오 문제 신이 좋아지.
1: 창매 교무다 남의 발 코프채오 쓰고시 잔로총유자 코프채스 채오시 김장스 발리알 함마시
0: 아자는 로데비지신이 하고유 小강 체두 녀석은 지휘 아자 아자 잔로 숨부다 그랍스스 캐스 잔베는 초와디 문에 그랬을게 유나

0: 라님도 소화계제 교육 무친사 나무네 장 가보십시오 탄다자 르모 통배소리시도
1: 정우씨는 아예 아자라 르통미도 러디르치시 제마 대주유다가 아자라 다가유구이
0: 용아
1: 마시네 조다산 로용조용마시베 조다산유는 아이 러디비시오바 아자라이 유비용마시
0: 보호포스에디 범무다 정마시 니세지레디마시 조하이게블루요마시
1: 조다산유보사가주하디 나무야호스첸스모시 나무야호스니스나 아지라따도치니오리
0: 유화 양스로슈아 랑게샤완치제 양스로슈아 부디 참부치니 좁시도
1: 아자랑로 대비치아 예 양스다가 요마제 나 데스라스너 지만에 나스님도 대조시
0: 랑게스타게 말루이스
1: 아자 멍우다 나 로용구이
2: 암나 나서 로여비
0: 小佳 로용비
2: 어
0: 니쿠스게
2: 니쿠스 푸노바직스이다 갸퀘리리지 암라
0: 모라님도 여제 같이 오래 아 수쇼럽지
1: 아짝수시베
2: 말해 이화 이화
1: 안티제 말지
2: 고다 암라 나티게소자 나무다푸 데데취야 원치여루 어 나소다 하데니
0: 나디 장제 수수도 아 장나무다 부데취여 톱다 가르여 니네 나지 예수데 되스데 데규리 소규스네 람사디네 주규리 주조이네 데데초지 시다 니네 조로치
1: 첸키랑 주가리나 키라 주조 아이 키라 치무스버
0: 让周桑那么急了我还周桑那么急我还没去看小姐小姐可中啊可中啊让给那边那边我还给你看这些有多啊阿姆拉你也让了我是你谢中啊心所将个婆母我准能那么路也有马里斯害怕其他最有的看不得呢瑞州是年年有的今年敲打今年不是
1: 周月呢我找个阿姨特地我找个月面瑞州看你个姨让给干住你啊控制了鬼呗让养家学的让养家学的去养家学的今天把那的我找吧其他三年那的可三个三个学的你独立学的哦有吗小姐跟这些学的没得随意的做行事你让三个学的群聚的特地你那么起名你让干不家校
2: 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
1: 야고 춘수 도레리진에 야고스도 키고야는 아래 키비 인지 어유세는 아이 싱미도
2: 산 좀 돌아 태장 용마다
1: 네 태잡 같이서 네 줄라니 라가 아무지 네 태잡 같이서
2: 간다란 게 또 스테자스 관계 없어서 让个 수금 전 다루
1: 돈도 수금 언제 交些 언니님도 대면에서 그도 금제시에도 그도 게르소시도 상계 아께 시론 직마지
2: 자는 년 남지 콘년 암라지 기니 동자가 주의 저온 멤버
1: 게르 이삼제 밀 어유세나 저오다 캐메
2: 다 쓰여 있습니다 뜨다 드리네 주디 잔 타베스로 시스 감김너 직도 레워샤스 타네 단 요즘 말아 아
3: 你也得不到得不念吗谁干这事
2: 阿姆拉那也是当着的

0: 키랑게 가야 마다네 키랑기 차오야 당고 치루
1: 잔 강분이 요리 녀는 거기 뭐죠
0: 몰라게 니 하쇼스기 저 야 몰라 찍듯다 왜
1: 나 차오스다메
0: 암라 키랑 우모 모르베 차오 갸구리리 민도스 갈 수고래 시다 데 몰라 찍대다 재밌게다 양가 아부 갔으면 더
1: 니에 챈드 장 고모샤 키랑 니 년지 니에 캐 말린 바 차오스다 캐 리스이즈베
0: 암라 테리부디 키랑 갱이 봐도 무슨 나고지 나 키랑 부르 차오 무슨 나고쇼
1: 자네 부지 이네 랑스나 아몽아 요르베 아 토마니에 라다 신소 포모 창스모 겹스제 러비 랑게 칼니베 아 포모디니 녀저 보조제 그뒤네 칠 주지 부부디 나저 조창기 교비메 녀 과식지 다야고 디 과유구지
0: 키라디 제수니 아유 키라세 아 탄티키란 게 문제만나나 제만 문제 난 곳섬뒤 녜케링 말다 폴로모 셈 차고 드제메 티드 키란 교육기 난에 치잡지
1: 조차 가르치유 랑게 모모디 제겹지 랑예나 교다메 랑지시야 랑삼리야 오스돈다 중년 타바 아메랄 크제치도 탄던 장바 하게 제모토바 나물리 부게자 랑게 아마 독단지 오르베 잔뉴시 탄던 아이 겐 고차메다 제망운에 겐 고차 카게 뭐 중고도 랑가 아 교시 좋았성부유
0: 암라 키란 딘제 버스니 요드게 나 키란 게 포추 조지 딘제 치시르베 취디도 녀가이라 인화 치요 녀가이 암라 키랑게 공부 자체스 시제 심심한 난 용도게
1: 잔뉴시 언준나디 니에 시에사베 쇼 다랑 치그리 잔게 싱그르 봐 잔게 보문요모데 렌스트 아 지마네가 통수나 구셔치스 제모도 니에 잔레 조등메 잔다 모라 돈도 보고티치 창무 조로치
0: 암라 키랑게 넘경이 뭐마데 베시고 네 캐리죠. 키랑을 부도다니 자원의 요시 마지. 암라 터치나. 네 캐리죠. 다네 키랑게 가르소네. 네 다같이 이. 라.
1: 그렇지. 장교 구두게. 장교 문에 구두게. 그렇지. 도디다. 미치지. 그래도 겜겜하지. 겜겜하지.
0: 야, 몰라. 겜겜하지. 겜겜하지.
2: 어찌?
1: 어.
2: 아자 졸라. 다리. 방금도 제 뉴제. 나를 권주 레스고에.
1: 레모쇼. 니에 차오로 레프지.
2: 어찌?
1: 나는 미모고 소자.
2: 쟤는 죽고 싶어했다.
1: 니에 차오디. 문에 참부치니 저것도와.
2: 对的，有有，阿妈就走，哪里还学了吧？用啊用啊，有病的，他的什么？我那也要学多啊。我那，用啊用啊，学主意。我去，大娘，对的，不给他就我这。我去，养的个真个嘛这，你可就能没了不啊？对住这个人。
3: 봐봐! 봐봐! 실 참여한 모두 로요야 챙준 거야!
4: 맞지? 아자 로레샤!
3: 가리!
4: 아자 로레샤지! 나는 그 로샘즈도 아자 조라다 아자 왕라게 조찬다 아자 군이 조찬 랩스 보고쥬
3: 조찬 아메 쓰기도 해
4: 어?
1: 이게 맞지? 아자 조찬 로제 무슨 날이냐 로용 그룹 그저 뭐 좀 마실라?
4: 맞지? 니랑 쉬어 조상 아메 기억스 시에르베야 봐봐 等给你周三回来那卡卡大卡西米，没去关注

0: 게시 카시다 타바르스팅기 나시 모시다 부구토미네제 미시다 베트교샤 나저 차워스토야 준비나 오네 갑시비용바 인화 남자마지시 네바바 럽스제쇼 그버지부제 모토 샘스요 마시
1: 인화 让周仓打 10度 可这多 오스두에 아 오스두 카디자 토이
0: 계속 오인 시에도나 말하다 니에 레라바 시에미
1: 어 니에 채용 오화 친구 어디 징지
2: 아마
1: 아지
2: 아자 인화
1: 니에 주치다 보고 니에 대유
2: 어 아자 인화
1: 규종 토모죠
2: 제상가 샤크제도 대비인베
1: 대비
2: 챤리아오 총시
1: 디크와 친소 자바
2: 레그 유스 나 로친스
0: 레어 저와서 가루어시 아자레네 투스마 셰피 다하라
1: 자바 폐지 아 토니 쇼와 마시
0: 마시
2: 다시 자바 조디
0: 야 자바 피글레스

제와타 리마 수베시기 토토 교뇨르 름센 차보시기 제와타 리마니 콘조 게세네 약슈시시 세토키 외조르 교이 남티다 뉴조 유구 외기 초서 게자르치 그 타고르기 렌세 그 차겐 세도 리고 티다 개 조구 유지 장키 조구 나부타 타 링보로 펜 조구 유시

남신 참모티다니 새 고래토 계절 내부 교출이 경미시 대이 주급해외 요새티 미지기 미소르기 체트 체력의 요새 제모 주급티 가르자 칭이게 이 자치기 나무 가치지라 지리 숨주 손이기 요새 토네 파르토디 미니엔기 제신 토토 페토기 요새 메리와 누루 타기 주급티조 사기 요새 테네 마르동기 남 티르니 예제 지견시시 지외 난기 추주 련내 추주 교타 자단 토토 돌네 강사라 캐바라치 테니 사시 대토 경외기 무제 차가티시 토신 지외 초비 사드 출랑가베 겐기 중괴 노장기 크위기 칸도조 세브인 잠탄타 제마 야체부식 사데르네 且 나기 전기 서식식 토 인용 정중 감기 칸도기 제법식 몸식이 없이

히말라야 주 초배 구규기 노브장 사시 제모로 수도 매배 지휴식사회 구규디다키 사시 이즈바 마르부카지 켜바타 딥제 주요 저진 마르부타 사시윤기 구규다 되네 야르 대바타 뒤르베낭 롱타 초균기 레네 천도 야진 젠키 차도로 규르시 Keki, Chadu Mapu Tezu Tone, Sachi Chemu, Guju Gijeshu, Selig Tontola, Mase, Long Chidu Mapu Gijeshu.

링자그 트웨토 항상 그룹의 젠정식 다다 출신이 테라 민예부시 유에티 목진세라 목진 초베 차진 신도년 퇴인 인외 군두식 그라 최제 신도마오 시기야 외시 가능 최기 초균 회송 초보식 그 대다르 총의 시에 모자르키 젠정식 초도 강제가 동매 나제 테니 목진기 신사시 테라 추젠 추자라 유베 균제 매바라 클롱그 최도 추랑 견제치 추랑라 창아르 체베 장매 유바타 체베 테가라 캬다르 교르와타 신나 용라 무가르키 라와 요바 체신 장신 제냠 하바라 테 강베이저 중국의 장사를 기지의 양제 장내라 긴내라 내시기 군디수 지의 최연의 고생수 대대내 장아르 체외의 수부태라 차섭섭기 닝시기 장베이저 원인 팀은 매주로 팀마 제뇽시 지루 책동 야당 주후로니 지루 책동 이게 주미지기를 바라 메리추된 테니 니외로 니동기는 메리추로의 등긴 체시오기 제시기 말한대 메리 추르급 남사 캐시 차도 타슈 나젤라 메윤추 메리 메드 자르벤도 양사이시 지레 치동 야이 치르네베 자르벤키 나일랑 종키 싱거 제바라 메리

캐버 쇼르네 초주야 야라 쇠쇼케 초이 사시 체보 렘바라 체디 체소타 도판 렘바라 교로 초이 챙예 유체 뒤피 뒤기 제바타 제모고 초이 랩젠키 주슈 체모식 잠부초 추니 광시 남시 인시 사테라 남주 카눈체 광시 로레 차보 퍼제 하오미 체동 납비스기게 원야 로시비 체주 좀 쉬티시 지뒤 다 예뒤 수퍼기시 다와 시베네 다와 고바 파라 광시 이 추소베 튀시시 지리 체송타 차지 예베 장보 추고니게 연지는 원념 조심마 개동 때문에 니 추세주 강대 도로 교신이시 교주카지기 세일라 교도도지 왠야 교주카지 나르시 오토바기 자민토기 치 제도 디엠베 부주 제시티 타이탄 부주 장기 독주 명시치 Chukyun karmata, mi gyayi sara, bumbu nyamshinga joshi yin. Mi chujunga zinbe tosane mara sabara chi. Chukyun tita kakye ne nebe, gyunje mebara, chushu chakushi ngamara chi.

0: 스몬이 잔여도 왜 조치했어?
1: 제마 어떻게 해야 되지? 라치 대두 레라면 내시그유 지부초 내자 두부초 내리 라이게 시니들이 아세 아쇼 샘나냐 대오마리 드라마 샘도 마술

0: 아무래도 내 뼈지. 강부디 춘리를 찬스키 비할지죠.
1: 가르쳐봐. 춘리의 체도, 네 차후의 체도, 나 강부디 내 뼈지기 위해.
0: 수수담시. 아무래도 강부고, 야는 차후고.

0: 봐봐. 아자 다니리스.
1: 뭐라 가시가 옆에. 난 부주 막고 요 말베. 맞으나 알도 그냥 여제 초 하루래.
0: 아, 지켜서 내 신이 여러베. 아자. 아자랑 하나 세베. 네 도구 사실 거 가지고.
1: 맞으나 겨감 소서. 최고야 요 말이.
0: 아, 지 밤네.
2: 얼폰. 다 봐봐 수부 마소. 밥 심기 큐니 요 말이. 땅 아이 개배 간 독지 단도 민도.
0: 아, 지. 괜히는 우서 사버들 근데래.
2: 장바바 카요 마시 창모소 년아리 나제 나라 콩주스기 창마 주도 지기데 타마데 도롱야 제도 정규지에 기야 요 마시 알포 자슈다 니 영이 가르 노브제
0: 개 노 아마리 가르 노브레스
2: 니 가르 노비나 문에 하고 민도
0: 니엔 제민다 제만 가바게
2: 가바게 먹어 게 먹어 니 군일 자사 자수 마시네 나 띵메리 도나고 돈드미도
0: 야메니 아차 링링 가바시게 꽈

0: 아마 아무나 네피게 보는 약화 주요 맛이.
1: 링니, 나이랑 피게 대니 두기. 차수 없어졌지. 난가 쓰러시도. 이네, 전부 김치 되지. 네 보고 겹셔시라 겨그리. 네 보고서 제년 맵수는 근데스.
0: 아마 아무나 두다. 디제 차브리디. 통통님 다르시 부채년 송제 대유배 아.
1: 네 튼달 보디게 와차 카양과 수는 근데스.
0: 멋있다 근데시. 이네 nga amra pha lo be ji le ya e lak tong na zu yur sam si gi ni de xian ke de xiao xie
1: yi ne mi xin da ge nie bu bo gap xie ge bu zu me
2: ama ke xin ye ba be xiam zhe long bu han xu su gong zhe ge tong zu che bi ma ri li mi tong zu che bi ma ri chang mu suo nie zhang lin li xin ye de ri
3: de ri ran ba bu ya wo xi pan bu ri zu gu de qia ti zu ya xue de da 노보 장게 밥 세제 딘데스 쉬시
2: 영아 얘 남사 친구

0: 장고 제 말해.
1: 딩원이 준비실에 개표 주사를 하르샤.
0: 제장. 탄다. 네 삼을 야고 시던디 첨숑 디간을 장링링이 총가 밀을 잼 붙인 제지 유디. 난 저 사비 근데 세비네. 너무 편순 견데 용기. 장아 매 드린 딘 제 셰자. 네 로그 치스. 제미. 샹안즈다 냠냐 지단디 윤도시단 지그시버 비차샤나 캉분요 정근 냠냐라 제비이너 근제더아
1: 마 냠냐 고시엠포 캐주사가 틀렉 사비레가 마 슈메
2: 봐봐 디링 은이 가만심 보세 클라스에 사서나
3: 니 밥을 안 쓰고 도와치고
4: 감사 계란 기심제 니부지나로
2: 냠냐면 칭한 구이지 제부다
5: kare su guri chebris
2: nyame guri chebri ame babran gochu de nega nge chegu yub shin za nga ka zu ne nga je babran ta do da semgam ge amchi cheje rob chi sigi nyam ne leng me bra ji nya bab ka nge le ba shin ye de de be khala shin bu se sang na shi sanyi ya ge do ge be ba we chi ge myo la che da
5: sang ame mes ti na le ge yak shu chi gran che kare s na ra gi ji
2: baba ame nga Mesi di nal gashu shise kyogad babran yinsiki. Namgu nga ame nga kharchik yubzado. Ame nga ya gu shideje babran jabush tuzigi. Nga ton babran tonbe suru chigi. Baba, nye ame babran laksam namdari. Ame kudu yine zidun papu babran le zan shikyoni chigmari. Che san babran ge samu ya gu shidanje yanyi su zidun omajang me hakob chewri. Babran ge 네 아무다 파야 로가 제약이 금세 가리 메신 뒤에
5: 네 신매 신도임도
2: 냐면 오고 나네 밥이랑 그 바로 통자 파야 미세란제 군이 로가 제브리
5: 장에서야 천상르베 모랑 시가 다지 장가 파야게 수세 체제 급류 제부 통자 특시 맵체 로가 제 말베
2: 맞지 파마 네 아무다 더 교부시라기 되셔 무요 가족 위원회 바바랑 그 쌤 구토야 매 바꿔샤 마신네 바바랑 그 녀르 수세 체사 아무 컨트롤한지 디발 심마르베
0: 과간님 배 사지디 페미 로주스 샤브리 사지피게 총기 기선자 세상 갤레 럭르다 계승 알아지 사지피게 캄프 여비는 무이 먹었으네 다가서 용지
1: 나와마 저라지 사지피게 구유 숨길 레군게 고산티 배 사실이 Nima khuriyul bakhtuwa suyza, khorkan khwagib juwri. Nga zui dikhaal khangu sab khwagib juwri.
0: Jemi, rang tom gitin zhe kinzhe zhe a. Lo mangu di gachim zhi, tunda di su simli nya di zhe. Ma se, rang wunzi che zhe, mizi chi dian to khab ma zhiba. Dian dian khunne pari ya ghe zhiwa yo zhi. Rang gai tanda sachi pechui ma dangba cha xa ni, rang gishu go yong nye di zui dian dian pechui deng zhi.
1: Yine sachi pege sarbe chebe gyurim nal, nizul hab yina. Ani ngay chu chao cha cha sa tu chao dhulun pertim hap sui bari.
0: Nye zu karl hao zhe. Kuryu sungye bu ne tui nye ta chu tog zhi. Kampu yebya di nang da me.
5: Rang tiri kama ng se duwa. Me rang xeo. Tanda ngay mo rang la chiwa jik che deo zhi. Yine jima ngang ngui rana ngay lam sa mo rang zhi zhi.
2: Chiwa jik di cheng ma ri. Babu rang ge nye ame nga chuka nyo yu kumze khani me xin zhu gui. Di babu rang su le su na am mo rang lo ya yo rupa. Lo le su na chuk ta ri. Babu rang tui da. Babu rang ka ngay che du lam sa ngui chiwa jik stui nye su re. 제상 아메 랄가 슈치그리 마시 바브랑가 아메 냐마 야고 제 엄마들이
5: 상 몰랐다
2: 마시 냐 몰라게 아마 야고 제 엄마들이 동해 상마 냐메 미교 다 버다
5: 자게 세빙에 켈린죠 마시 급디도 몰라게 모랄 마가보다 통주 지요리데 녜지로 마드베게 스틱지 신유메
2: 제상 바브랑게 아마 야주스 카바게고 마르베 타살레 아메 바브랑을 마스다로 체산 야주스르 그룹아 먼저 공시 레미도야 다 슝레 토가 응무 상마메 담르바 바브랑가 야주스 말음는 거 해사바 제자 게시신이 시다
0: 아이샤
2: 아마 엘고아 바베 게시야 이스기 야 게시다
5: 喂，陈翔，

0: ngui chwa chik dia chu ngui ra sun lam sa de ho
1: jin ba zhang ge ya chu le ba nie kuo ba tang bin da tang tang lam sa pa lo ji zhang chong ge ru qian ni cha cha li zhu qi ru qian sing bi
0: ye ye le gu da le gu da ka le zu lo yu ni se
2: ma tang lam sa cha cha li yu ni dui
1: zhang xiao zhi qie bei cha neng xi song za nie rou ma qian ke zhi si
0: chen xiang zhang yun xi xie si du sam jie xie ma yo a zhang hao ba bi ni dui du ne pi ru
3: 当我做过小罗子，我牛津班给教导几年了，落地干嘛子？我谈的南山上山有你对不对？谈到地上三木大木大没？上去叫谈的人阿木大阿吉宁别，点点木头随不着，可听见了人给南站的，也我去看见，你们来接不赢了，普平个来给打，刚挨了崩热接不死的，还可以呗？
4: Jimmy。
5: 전다디, 아 쌈네 역시 단수다.
3: 다디 쌈 단야 가려지. 오늘 안개 수수주 저거 공사, 두스 거기 비야르, 땜 대제 대년이 매.
5: 전년 다수시 대쇼.
3: 전 두스 땡기인다. 니어지 저거 가봐시게, 로베주기 가나르 좀 두스제 디걸게스 채도, 그래도. 야야야, 니네 집 쏟아.
5: 장소 씨.
6: 내가 내 다라 비 잡이인데, 제부 가게 치우면서, 도서도 니네 밤에 다양게 제 토스 말이. 니네 밤에 니님도 저에게 매부 가리이나, 어서 남무 숨님도 저에게 매부 가리이나, 가리이나.

0: 아마
1: 젠바
0: 아마
1: 장카츠가 용바
0: 나무나 소화 용비 바조완 깁사체 내가 줘
1: 아지녜란 러비 뭐 나 죽음에 당아 로루인다
0: 이미 세야메 내 소바 마무치 데 소통 님에와 아무 소모도 가려래 더서 숨도지 가와데 되지 더더 레그지 녜유 내 미동주 세제 대오 마지
1: 젠바 장가 아마 소남디 요 마지
0: 야 매우 같이 해래 나 소디 유나 아무랑 유유브지 아무랑 친구 예비에 되다 다디 심차제 대오 마지 튼사스는 강부터 송샤오 누인데 아무랑 녀바녀하지 간다 누인데 출유 과정에 장태인 협상 되게매
1: 젠바 가리사 나 젠 경화 가르자 브레 나 젠 경화 가르도
0: 장동 집에 근데 소바
1: 젠바 샹게 문능 베레 체메네 나 통치야 가르도 아 샹게 아마 콩부 장제 칸고도 보고 승부여 줘 봐
2: 디스 디스 딱히라니 갑자기 뭐 겹다 시모도 니 착시에 팔 봐
3: 让俺罗主意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 마산 요전방에 명마 고자사사 조강기 강가실 배도 로고치 더도 키체부치수샤 방단이 피게치부 이니 끼부시 가스다르베 아 조영아 주부다 키 가로어레 단도 롱게 착시시다 발샤
0: 집에 엄마 뭐 된다는 게 스토스겠다 야 뭐 된다는 게 스토스
1: 말이지 엄마 뭐 된다는 게 스토스겠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1: 엄마 엄마 엄마 엄마
2: 엄마 엄마 엄마
1: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0: 用国语替人中马主公寓言出据点了抗阳山巴拉达阿姆拉尼的他的托拿七巴的国体动起俺去普拿尼的县巴托年破当乐园工作日来给国国经济俺去你的心困意的他的错日当了大国卡托国内感受
1: 어지 보면 가르치해보자 골론 주부자
0: 빨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야 보나샤 나 안탕보담스

0: 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 조강기 강가치를 배들 로고치 더도 캐치해보지 수요샤 광단이 비계집이 있는 기부시 가시다르베 아 조용할 줄보다 캐 가로어래 단도 롱게 착시시다 발샤
1: 집에
2: 阿妈，阿妈，我们真的给你做死给他，呀，我真的给你做死给他，我。妈，这些。呀，我真的给你做死给他，我。妈，这些。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
1: 姐吧，让俺阿妈可把这次雨，俺阿妈银子可把这没取到，就马这。是，让俺阿妈扎起土表里，你的美雨，爹，你的美雨，美俺从哪里雨？大妮，大妮，大妮，你的美雨，大妮，爹，大妮，你的美雨姐，你的美雨，大妮。
2: 让给我接大姐，你的美女。

0: 고감사 기랑은 여기
1: 됐어 나제난다
0: 네가 너 황단이게 랭고레스지시야
1: 아잖아 기랑은 여기 아니 여기 있다 가봐요래 아
0: 검숨숨리다 모승하시야 저쪽 디
1: 알레 저쪽
0: 어
1: 망우이 개매 교공을 랭시다
2: 됐어
1: 야한데
0: 저지 야야 쇼쇼쇼쇼 교수로 어찌
1: 디게
0: 어 디디 말로 야
3: 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阿对
2: 몰라 란데 로테 보제 되다 사야니 신부다 디에스니 기부도 더더 부세가 셔주 중요요리 배야 캬 사람마다 용도게

0: 다니 딜레 랑게 소소 두텐데 마동다 푸나미 라나네비 다디 양지엔 방게 랑캉부디 테지나 주샤제 라예 니카레 제도 이바 딜레 랑 미르미키 아무 제고 마리 소소 삼을 망스도 니 랑쇼 데쇼
1: 요 마리 나 증가 소르디나 대야디 춘리 제도이 부디 촐라치니 용구마시

0: 가치유. 기나니 가치유 아.
1: 어그랑게가 님 미숨 능순 대숨이도게.
0: 상아자자지베. 아. 장롭종게 이즈르뉴이베. 네 중래 칸에 미숨 능줄 되스기 요마도. 네 팀나는 시제 카스칼 쇼스기메. 되다다. 가르근데요레. 디군스 챔버다. 서머 우드레스 저 갈로그니 봐. 나된다. 교스 돌로니 와주.

0: 각도 주위에 소라시도 나 쇼지네 톰네 양 쇼신다지네 쇼주기 녜섬나르 무리리 체대베 농규 침부지 용기
1: 쟤는 몰라란 게 다니니 아메섬나르 강에 그새 유비 신규베 냠 바와 갑시라요리 몰라란 게 숨물릴 갑다 차리 제장 군이 양가지야르 와시라요리
0: 아지 뉴든 디니 튼다 로가지 장바보다 아마 가르치제 로가지 해보자 아 강이서나 뒤뒤랑가 아메 놈드니에지다 표진제 장바바 주고 육시아브지 야님지 팔람모니에지 통선소니 디님도 주부저버 아 디네야 다웨나리 데니에지 통선소는 양디님도 친제 장바바 주고 육시어다 아 딘제 쟤는 가와 용그제 장바바 탄다 자샤 되베가시 양바바 고야디 장바베 섬 하코니에지다 삼시 제도니 럭버치 토니에지 고구여지 하코구유베 아
1: 파셰 주셰 몰라는 게 잘린린 삼촌이 스고로
0: 랜샤모드 성말 봐 쟤는 아서이
1: 아서이 니네 샤모이
0: 야 얘네 카간서다 카간서다 야 디간러 온코드 대추 어이야 다 카간서다 심부두게 랑 카르사 어 디 카르사 대기네
1: 搞不起呀个车的你中国人个车子的这么这出道是对的呀哦呀呀什么的心不是的嗯这个张朗你中文大学啊拜拜格雷克斯啊 지금 장랑 들어온다. 그냥 예스키라.
2: 요, 바바이. 깔레 커스가.
1: 지금 장랑. 그냥 던도 진쇼대 공부시 입에.
2: 春 레기. 见班了 고고 타오랍 다시야. 치카시에서 도와. 야매는 옛날 채우면
1: 줘. 년前에 그냥 진쇼대 쓰면 제 짐도. 조디 미리 섬되는 게
2: 다지스 레다제브지 교수 로교
1: 보니 대키라니 돌아서 이게 사승에 아 유용 당랍친
2: 아지 용로 아메 로고 제가 용가 아
1: 키나니 장가시게 아
2: 요
1: 주부도인다 지니 솜 시
2: 뒤게 고
1: 진짜 진짜 세네 지금에 아지
2: 아지
1: 오시
2: 실라
1: 哦。哦,姐。姐。看著的,你幾不懂啊?哦,幾不懂,我呢你幾不懂啊?我只想,容容,對的。你這點是特了。給不停一下,我看我看我呀,慢下來。對的。啊,你可以的。
2: 大家的定色我也是想容容强塞少主的个困不得啊速接是他生气开头用的话呀今天你的忙子女人大大爷现在在自己过着吧我那也给不是的上句去下我来帮我们送上你还可以呀呀呀关键这对的跑去生不小呀怎么一年路来呀是不是啊我是要过我强塞把给你给给不起把给自己
1: 他是你强塞把给你给当我今年我会给不着自己不会这样的去对大婆土罗的给特里萨没有这边怎么去困难这样的金子蓉蓉您接不住你也不会点死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您猜。
1: 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猜您

0: Kangchungki Beijing Bimintang, Tiewei Renxingki, Mingnian Zhonglu Suliman Zai Ximzhou Kang Le Pip Tang, Ngoyo Le Khabar Tang, Chongkang Nang Lepian Ge Gong Zhuang Ngebzhu, Rimi Dakji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par Gesu Xiu, Sanye, Hasi Chongki Linggor Xialam, Paguo Chongchongki Ninzham, Lu Zhi Khabar, Liao Ye Guji, Chu Ji Nganga, Ngan Yi Chu, Jik Dun Sun, Ye Gu Gu Gu, Dun Ngan Yi Chu.
1: Bagba Sizhu Langba Tang, Seke Keba Soki, Bagbe Rigi Netun Yuzi, Yu Fang, Bagbu Zangsi Kang Le Pip Tang, 내 총괄라 피지 리브메바 최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 등반 박부 세계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둘라 유방 박부 장식한의 리브메바 최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부 장식한의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인배 계란라 박베리기 내둔 유지 내 총괄라 피네 루트 낭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 낭초
2: 这类给拉车堂拉上给学区过年配吧各所学预防八股长时间给这单几十几个别个人八个人给那段课了从高度片的习近两年当时我国党国书国内玫瑰他在三年他是中间尽管去两天破浪可望着两个月估计逐级送了几级给实际上呢习近平也生出去抓的给浪可望着两个月估计给国安啊国国处合不及给我堂那就天吧那干不说给那空地不面积 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人民习近平的娘们能做了过年了我经过的了年前给孙娜的车位给他洗清理那我那所懂的当四处狼吧那我无知找我所给那我对不面子那他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的起来给老子托的人民习近平的娘们能做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给那我我不当那我张世前的给了第六给那我洗清理预防那当哪位所去看给给用给母鸡全部洗衣
1: 他的卡巴给自己来给小区托呢给给那的脑院那段了打拳经营预防那的脑院所去看给这趟几十几个别原因那的脑院那段卡了从高度片面习近平两年当时国古党国书国内玫瑰他在三年他是中间尽管去两者破浪可望着两个月估计逐级送了几级给实际上呢实际中间生出去扎的给浪可望着两个月估计给古暗暗古古处

0: 최숨다 가도 된게
1: 어
0: 길에 돌아디 최숨다 가도 된게를 배 최숨다 가도 된게를 배아
2: 디자인은 총환의 뉴비 아직이 간수네 권침부지 개지 팀원이 강부시와 큰레로요지 그러나 이마치는 뭐란 치가 교다
0: 왜 가지 장린린게 아마 과진이에도
2: 니스도 억울한 되다 아직이 간수네
0: 갔습니다
3: 장린린게 뭐라 체체소아
4: 디 뭐라게 바브랑게 아진님 빠이 접접래 잠시 망슈기 딜레 뭐라 체체 교스 로치님도 코니 강무님만 로니에르샤 양 정배 돈이 잠시 삼슈그리
0: 영화 내람 사파로
2: 버스 님 뭐지 당주세요 뮤딘디 장르 깨깨치 요지
0: 처음에 마슈 줘
5: 喂 孙一巴, 二凤一杯,等到二月。卡里,带你罗列下来。今天我就,我俩三五拉三八主意。莫拉姐姐,将天阴了,说不定也会输赢。哦,我的,大红最难听到了,举足轻慢。莫拉姐姐,家里也把主意,听说,我呀答应行的。罗列并不是。

0: 엄마, 글리지야.
1: 아자 홀라 로용베.
0: 어, 칠트냐인베.
1: 어, 감사.
0: 감사. 다시네 로리스. 야리에다가 차차보시던 아.
2: 엄마. 아마자 아자 롱치리 요마시. 녀뒤즈 세제. 아자다 깨지 야고시오. 돈다디 되지기 치도 롱란제. 나비이네. 초요마시.
0: 잔로디부치 녀 롱치마시. 키스 안군의 롱란바 차샤네. 녀 젠방을 섭도 서르주.
2: 뭐시 아마 젠방 되고 리조 요시. 아무랑게 이거디 젠방 제소. 야자.
0: 지 젠방 용구윤은 잔도스 구다 타가르바니.
2: 나 주의.
0: 아지 범디.
2: 아마.
0: 알레 볼 차동가 저다.
2: 어떤 용매 아마.
3: 강부디 닝부스 차요리. 이네가 볼스트였다. 고전 야우스 여마르데 사진 야우르 봐. 저 네 이 총기 일체 사진 야우시 하다. 뭐니 함소를 하지.
2: 지 저아제 종고 기사 접다.
3: 제자.
0: 정태인.
3: 아, 어, 나 후대. 알레 랑에 혼자 따르죠. 아, 랑에 혼자 치다. 와.
2: 야, 야우제
3: 되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아마 아마 아마.
0: 장 가르치냐 이봐.
3: 아무나 로봇을 허용해.
0: 띵년아 손자.
3: 可对罗永远是建业那么让给你看不中自己预备啊对啊带天书看不中你免备中国没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 샤비.
4: 가래.
3: 아마 총신 디제 마친 거. 암랑게 장리니라 친슈 제. 니 세바 하고 좀 와. 소소 사오 찬스 겹드. 된다 해 지금 디제. 로그셰 치지 매자.
0: 전영 남아. 니 로그치 그 매스 그 뒤에 줘 아. 니 강보디 춘레의 제그 인스. 랑레 셰 뭐 중에 아.
3: 셰브리. 이네 칸에 셰베마도 된겨 제매 봐. 양지마 춘레의 응콘즈 춘레를 녀그 셰비네. 니게 라스다 켐민도 안고. 아니 예보고 경정 마셔.
2: 니 춘레를 강보면 가 봐대 오래. 장사스다 그 뒤에
3: 줘. 지.
0: 다지스. 장가 쉬다. 영니 가르쳐 왔음도.
3: 나 강백 강부 지워 삼추. 강부님부디 줘. 아니 무라서는 출로네 강부 사바스 뉴스이. 보니 찬스게 돼. 강부님 매나.
2: 제자. 찬스게 내인. 강부 사베 날 기부지 얼어봐.
3: 그래.
0: 장태인. 장원유 차저규 요마다. 아.
3: 엄마, 계속 갑질로 제마 쉬라. 你俺们俩容易在下面，俺们俩年纪轻一点，肩膀给装上钱不低呢，你还钱去的是吧呀？过要点伢个去的，俺们俩平日给钱钱点大个热吧你，看不靠不低呢，年纪粗老些还是个，岁数超大怎么也大？
2: 肩膀给装上钱不卡嘴，那肩膀个人也明白，不过你那岁数也不大，看看老的啊。
3: 现在你肩膀给俺们俩点么就不能轻嘛是？

0: 하시다. 하시.
1: 이 아마 말리지 아마.
0: 하주다. 아마
2: 제가 먼저
0: 봤다. 이게 제가 야동다. 아 야동다.
1: 야동다. 이게
0: 제가 아마.
1: 야. 아마. 아마. 아마. 아마. 니 아무나 비게 예매다. 아마. 기침 쏴. 아마. 기침 쏴. 아 저 고디에. 냠 비게 이제 같이가.
2: 네 다음에다. 오늘 다음에.
1: 시잘. 냠 착시 도미 봐. 공매배 아. 시 아무것도 세줘지. 당사 뭐.
3: 소알파. 잔 인증 안 님도 용지. 도스네 교장은 네 셈은 좀 몰라.
0: 아, 도스디 송송자. 지금 뇨랄 교장 좀 봐 용래.
4: 기니 카좀다. 내가 갑자기 과 용배. 갑자기 문이 나죠.
5: 니에슈마소 참소냥아이
6: 니에잔을라 타마소
5: 아시다 댄스요 말이 니에슈요 오세게요 니에슈요 오세게요 와

0: 다시 사비시할 무주 측면도 마세 후유 도달리국에 사비시하게 초신 드림 도와.
1: 양 문제로 봐. 수수 삼르 매배. 친이 편부 이네 미선 버다.
0: 네 수수 대주 매배 내가 같이서 네 증계 내가 쳐서 마시.
1: 네 저 참은 요제 망가 겐키그리. 양리 님가 제 요마시. 머신에 님가 가서 체 유네. 킵산 디지게 망 요리. 양게 사치 줘다. 신다 참은 아다 요제 망게 겐키그리. 让很多创造给你个文字切图纸，我让做全你个搜索个样个名单，欺骗人纸。
0: 你这用嘛纸？
1: 没用呀，还是要纸。他个这被过查个了。
0: 当个你丢过的嘛是用多呀？喂，卡嘞？

0: 그리스 예수 역시 예수 과중아
1: 아마 그래도
2: 시디 계획 고대유 레스까지 집중 팝스기
1: 아
3: 송아르풍 나저 난네 줄 합다가 장 당고 영약하지
2: 네 랑치 고섬 대유 그저 난네 줄로도 랑가 하지 마 랑 용문 남체를 장태 인게 나네 비도 랑가 하지 마 아자지 방 좋아하는 표현 봐 랑가 생말 봐 돈도 드리 장태 인게 휴즈 뇽상게 강빈님 무슨 지 전에 랑가 하고 문도 와 돈도 안 돼 용제스 같이 네랑 치우 랑가 하지 마
1: 고다 랑가 하지 마 장태 인게 강빈님 무슨 지 식세 드레신 아무 화대 오라 용마리 안면간에 저서는 나유서 파치 주의
4: 다유서 제미 아멘에 조가나리 된뒤 측면도 상나 된뒤 측스베 개총시 팀가 말베
5: 아자 뷰나메 남중년부 통도 요마시
3: 나이 아마 나즈날 데르 주즈메 니에 파미니 교고초베 용지 나를 파면 알레메바 니에 군일 따도 제오저버 메시라네 장가 아마 보고 잔례메 마저버 계속 보고 날 대토야면은 계속한 계획이지. 조선된 안주 상매 것이 겸 타져버.
4: 계속한 계획은 용마지. 당당 안주 계획 주디게 되어였다. 머신에 민 와서 말베.
3: 기란주 아메 샴지 주약 레가 디체 말다. 스모 링다 님 지금 더그 팀 가시 제 잡죠버. 딩 안주 동 출리 요 말베. 간다 님 못 되면라. 제민게 대외 못 되면 마지. 계속 겨우지게 가로닝데 파면 양자 지게 약치도 소소 겨우디 워마다 녜부귀 안 차비이나 키란츠 쉬다 김산 디저와 컨제스체 탁취 제우제 아무지 임베 크리지 소소 장도 주비 약치도 김산 도시다 녜데는 아무디 제르 지소 용게 침주 당구지
6: 너랑 커튼다
1: 장난
6: 나쁘게 이제 디밍가르다 하고 이베
4: 자녀야 장나마 문에 섭다 부소위
0: 고주시에 왔냐 말이 예수여우세겸 계집마리 니에 따지가시고
3: 키란주 아미야 순무 링다 저와 캐 잡든제 제장 쓰유 오늘 키란주 보고 디게 뭐 처음은 두게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큰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주 양제 화람 가방자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얘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좀 싸물도 와대. 얘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뭐지? 나 저의 한국이. 진짜.
2: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돼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겨보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 라 편부유 Gürim yonla shibshu yubi, shibshu bichila, genlin yu. Kabar angcha, lewo ye gujik, chusum gugu, gu chusum. Sanye, lasa nyangchen lam fukang menkang ki nedu bu sarbe kachu, ch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ch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Logo chonggir nidong chu, gwenbu lam, loga lupchung tang buyo kachu, ch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4: Lingbo tak jengi hongo di gwenje, chila chingba yin na. 店铺街能面临生产阶级公民度宁街大年刚不得面子鸡安宁都干了一个啥特别人的年领过当街和过去关键全部呀我这个人的领过当街和过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你什么干部用不嘛这不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得哇明了当街前年
5: 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塘铁外人行体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迎通参在酿制体明了几这级别几心起过比喻音明了大街车子明年一年端午年先突了坑穷给我抓你些毕竟避免塘铁外人行体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体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点月经铁链帮点卷个塘明兔脏西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子借雨
6: 铁西克让米热不热气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烫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尔烫从康南里边有个中国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尔各所修三年哈斯创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尔两个月估计初期暗暗暗年初即顿松也过姑姑顿暗年初
7: 大家好，张阿姨嫂，这里来多少多少住的？这下第四次去吧，开要买的，让婆婆老亲戚的买的。韩立芳的排局是单的，爹哪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跟亲民都拉。
8: 张大姑，也不去吃鱼。
7: 叔叔在门口的店家韩立芳排局单的这个话的，都是干部就张姐，婆婆单，叔叔张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出些单呢。
9: 这也不是邻居，
10: 这要我是啥啥，东西也凑够些了。
11: 你让了排队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单，
12: 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要的。
13: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4: 韩立芳跟踪店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5: 他是温州崇德强国长。
16: 韩立芳从康，
17: 公司坑冷数，
18: 米竹三百五，
19: 韩立芳从康，
20: 林国下南溪，杰克洛车开去
21: 韩立芳从康。

0: 我们一会儿得做牛事啊，永贝。俺觉得杨家这个永贝，俺以前没说，这东家还是几个，有点过骨头嘛的生命。
1: 我也能想起来。
0: 妈，开心嘛是？真相，让个那么久的杨家这个永不知名度，让点破烂的个永度过，你让你歇过，肩膀个过骨骨嘛是？
2: 让给免得过了家年，娘子气个嘛日，还哭都给肩膀硬就上啷个坐落日。哈，坐落让用啊？俺们两个兄弟有句嘛日，他的牛肩膀七岁能动日，明日过我当去操一窝的。今天让给肩膀了，过过当土嘛日，娘子呢还活去。让给肩膀撇去当街，让有你个包都求大爹，这些落叶嘛日呗，可不人不肯这嘛日。
0: 不大，累不大，陈香，让给师傅去打，让他的作用钱，俺才要的，你们叫我困难了呀，是呗？
2: 咦，俺困难了呀，钱都赢，第一把给包都给他落个钱，俺叫我们啥子不如追去，俺我那过去没说，俺陈香一开车去被平民进大钱，可对呢，俺叫我们漂泊过呀，可以呢。
0: 你让去给乡长长钱不是？让给肩膀大这个钱多，特别是有个资助单钱，说是破门，他把等的要嘛是？ 牛顿他都跑不进去的，看隔壁新个马日，有那让给说是跑不生牛吃着，看着，看着不过得拉自己家去一呗。陈香，俺这看着说是顶着，枪是听不加劲的，老阿听不加气话气个的，你看着歇过，没事，牛头马日了，自动哎，牛从前要马日，
2: 看不穷。
0: 他这个胖吧恰恰些，一年俺从今年上早，看起没，牛肩膀个颜色就是嘛橘子啦。很多人，他的那么三外平的，俺的那么全有。
3: 陈香，橘子妈，橘子妈，橘子。
4: 阿妈，阿妈，阿妈，弄啥子？弄啥子？阿妈，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弄啥子？
0: 다 내랑은 관절지 못해 쪼가나네 뼈쇼
1: 가시 락다 샤울다
2: 다 소변 먹였다 드리 내주 다 잡으세 미소를 두르지 괜히 가시유
0: 다른이 아무 놈 개직 가시다 천샹 귤을 내라 보시오미
3: 아인샤 선이랑 아님도 디발 로죠
2: 나타나 로치는 용마리
3: 잔 가시유 다오늘한 대기부를 시도해
0: 천샹 귤은 요시 아이샤 로접기에 레자 미겐 잡지 소소 당부 칠주
3: 나 디스 뇽젠 봐 Shang har sang bui me ni xing ma ri sam jue ai sha rang chi de ro chen sang bo ri yong a ta ri ran su su dang bu qi xi su dam nian ba

0: 엄마.
1: 지미.
0: 엄마. 밤 잘 챙겨.
1: 엄마. 지미 리스.
0: 엄마.
1: 암 근저도.
2: 엄마. 엄마. 아이샤 심스. 내가 만들어 비.
3: 뉴턴. 범을 잘 이야기하지. 모게랑라턴도 상화멍구치 셰야 대유.
4: 몰라랑 교스타니 용도베. 아더도 몰라랑 상화녀구유. 몰랑라니지만에 처음치처리.
3: 장게 아마 친숭에. 장게 아마 게스치슈. 아무에 가고시라 요시. 레랍 요마시. 교시 탈리뉴.

0: 다니 다니 다니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요즘에서 네 고창을 빼셔 네 가수 신의 요구미도 가지 가지 추천이 줘에 제 니주
1: 다들 과도 안매가려니 다음에 형치 그림이 입제 과대도 먼저 학교는 고무중
2: 창미 김장직 미리 등도 쇼가 니직제 먼저 쇠제 마 쇠치 아자 대인게 등다대 싱그리베
0: 뭘 알켜도 쇠기요 말다
2: 쇠 맞춰야 가리이나 아자게 신야가 왕치여지
0: 문에 제티도 랑수쇼 리에프시 이내 장대인게 깨 고보다가 라시베 소스제 표시수 나디 랑게 장대인 쇠가 있다 나라니 참아용아
2: 괜찮라 키랑게 니마냥아 좀 주뇨메 키랑 미잔디 미마지디 俺准娘去屯到了渠道去吃去，年前呢，姐妈娘俺准娘屯到了渠道嘛呢，
3: 美丽，他妈是的。姐妹，让他妈渠道吃没呗？美丽，他是没去的。
2: 姐妈，姐妹，弟弟呢就看他们去让渠道送啊，俺们看着能没过来这个月嘛是？去让做金簪的六个月的月嘛是？前早让姐妈呢六七十几个俺准娘没去过的。
3: 啊，姐阿妈。
0: 我大姐明了生活钱有了吧？阿姐，你看最阿妹生活钱有嘛是？你也生活钱比，但你还不见做肯定是些活的啊！但你看最阿妹拿钱的这下下，今夜天气多呢，看做能不做，娘做就能生活是？看做咱们那的，看最阿妹没事，给不些点下去买吧？看做不的呢，都不讲是。但我呢看最阿妹生活的，给不些点就能开了的啊！
2: 孙茉莉。啊。 让你不过错当当么过，困住我抗日前辈么多，你困住抗日前辈没，让救，让你不过错错当当么过。天孙啦，孙琼啊，你阿妹谈的三不些松，天西。
3: 上去。你信就，现在你是要姐姐吧？哦，怎么还是哦？怎么？哦哦哦哦哦。 오고
0: 아
3: 가사 당기 아메 세베 기스티게 섬냐오 마시 아마 천샤게 치용베 요무딩게 토롱 걸로 쓰셔 오랑게 아마 로버시 다치고 요르바 디 아메 마신 뭐 마시
0: 계지 말이
3: 도공 오고가 라니 클라스가 줘 니 아메 섭제 권다 슈바지
0: 니랑 아마 심지스다 치그리베 제바 디레 랑니 오르테조 타제레 다치도 와
4: 但你心里想嘛，让个爱心人不听说算就是。对了，上，就是南昌旅游，杨晨想给新卡兰州玉米下苦嘛是。
5: 用啊，大家能挨几天？
6: 用啊，让休息。给了，我得跟哈多，
5: 叫跟哈小妹带回去。
6: 그도 수트래.
5: 네, 셰즈 팀었어.
4: 잼바, 아마 그래도. 마, 모르다지 마 전유도 모르겠는 쇼스. 당들 나가가 쇠배가 이. 용아, 하고스, 신스 신스, 용아.
7: 근데 중수 안 갈 수도.
4: 잼바가 그 말이지, 관리 수스기. 조심. 다 모르시다 소유사람도 드렸지 니 모르가지 맹가지고 모르 소유사람도 전화 파셔 아지 나 당인다 당인다
7: 야 뭐이

0: Дела. Морки охтан нь юнгэрвэ. Нга чхуа юэ.
1: Юнга, юнга. Нэ нүмдийжэ гюхшуэ дэ дабий.
2: Лин Лин. О. 上学的你二个木林了贴查读的二个木林给建业过目图压的二个开课女友马西你心给你木林了是他切的鱼是他切的那瓦图我有钱呐
0: 金不借求是一年最什么事业的肯定是金不借求是我阿们俩什么事情你什么事情马是嗯见面让给VIP看不得怕落的我爹爹呢阿妈落土马是那么起来给就当年还拿了他都拿不下来擦书给阿们俩爹爹姐 모두 지단에 가고 주리. 이하면은 명가지 주리.
2: 명가지니 우마시. 아면나스 게냐 요마르다. 명가지 발리 투수 고슈부. 아마 나 삼츠지. 녜체나 아무 단계에서 칼치니 야고 치어지.

0: 차용 봐.
1: 알포. 나자 다니 체도 용비.
0: 야, 자 다니 체도 에. 네 대가셔. 무슨 맹가 좀매. 밥에 좀 맞으라. 아이 좀매. 가자 저래. 야, 민냠 주 세가 저거 봐. 야, 네 멜리가 참여 체 저거 봐.
1: 아지 알포. 장할 게 맛있다. 알리 네 세번 윤다. 거기 과부 세고사. 세웠다. 신숭해.
0: 알아는 시 과부 된다매.
1: 수인의 기준의 과부신부 여마시 니에티소 아자 다니선의 장비
2: 니에슴나 턴도 턴다치 유라 미지의 유 로당아 강의 치슈급러 무이구요니의 퍼유미디 수유
3: 퍼유미디 니에싱그유
2: 장계싱그마시
3: 쟤는 수임에 라켓이
2: 그래. 공천 리펀 도사.
3: 그래.
2: 댄디 콩시 리펀 도. 알로다 뉴구게 메도시. 라슈다. 디지동 시베. 今年子冬日我吐气然后了卡不死困住我看着切别马多你也困住看着切别马多然后休息然后给你不过错当当不过
1: 알포,然后的 牛三跟他们很热心呢 김咱的共同是不是啊一年阿家大年也共同是看意思呢阿家要扩博大熊东熊水咋是没事呢谈到阿家拿见面刚得有事对于阿家给咱们肯定是贵没让个三不行不是不谈到刚才退了让个这是让个先明星的月俺心里没同度
0: 你要过去去爸爸老师也要去给我。

0: 牛肩膀给团大姐妹们俺听不你比就我那钱不赢了你趁住不拆些许多钱我三句许公俺学家请不起啥去可是小姐喂让给康不得给不这预备啊你看做些我康不得俺他不赢了你康不得书记给破通嘛是让给点钱的这些好多趁住别俺虽康不做么就呢康他年末了给康不得俺下辈卡请预备呢书记给些年活去嘛这是给点的
1: 멋있다 내일로 르시다 또 동아 이내 장모라 단대 정어 매봐 단대 내 같이 임수 여비는 시호 김년 수십민 두에 무든 채 아유 니네 삼 여제 담비는 장모라가 무든 채봐 차샤네 장 어디에게 하고 비는 장사 타바 등거리 그나 장 경적지
2: 간다 소라네 니에 포모 경난 용마다 군이 됐으면 결혼 걸 내가 줘르베
1: 아스 니에 디제 시메 채 니에 군이 결혼 간 니에 주게 마시
0: 아마 니 가진 이도 바로 겨우 사유다 간단 몰라기 쓰이 구에 태스 겸나 전다 집으지
2: 바그지 다 전다 집으지 가진 시아 주다
1: 아마 장소를 된대 여주배 아 不过 초다 쇠시한로지
2: 아마 장소를 된대 쇠주배 가로 와서 쟤는 용구에 제자
0: 몰라 쓰이 인지 겹 줄라 뭐 겨우 겨우 거
1: 아 지구다
2: 양 가진 해봐
1: 나 랑동 마친 용마 쇠 신제스 뉘 청마 쇠 아
2: 뭐 다가 쟤 얼다
1: 어, 아멘 이제 차 상무장 체도인다.
0: 야주 아마 교수 교운 거.
2: 대인 대인 리조 선배마도 밤에 마용치라. 신도 마스님과.
3: 침수 오야. 그냥 걔가 주주이 디나라. 단도 가서 제가야 가도 양자 쓰이나다. 만나 팬들 로데 이 그룹.
1: 다음아 지지 겸요라. 전 그냥 게 숨는 신 난 조시. 그냥 걔가 이왕 조슈 대제 네 침대 간 차로 근도 쉬죠.
4: 어지 탄도원에 침수 비게 당제 양아다 가가치 주의배.
1: 지게 뉴라. 콩.
4: 나제밍 산데이. 가가치야디. 너니게 타제리. 제밍게 침수 비게 당내 편도 요마지. 기라리 로테.
3: 콩아 주석베 된시베. 제좀 로치 유지. 랑가 이야 차샤라. 강과 무슨 용도게.
4: 콩 가가치야가 침수 비 멤버지.
1: 군감사, 아직은 뉴라게 된 시베 제침로 치유인 칭하 변조 규스타주 치유 아직은 뉴라 차로시 유춘자 감시라죠 지금 뉴라 창신 킬랩시리라 니 대구 체세이
4: 전이 키란 제마 십주시와 영조 탄등 아직은 뉴라 체제 된다 기에 침부치 시구유
1: 쟤는 지금 뉴라 언니를 공부 시구인다
3: 침집子也没听这起虽然我这切叫丁美丽谈得来还是说下多啊大瓜的是你兄弟还能用这你来个刚好吃一你也同时给他们说这边呢我很这求的啊你这些呢说不清也没有的你也让下下的书记嘛孙来这个这钱的让给俺肉不切三十的粗林俺带牛钱帮从家的给不住的让给俺真是巧嘛这可就一年啊咱就那给呗来个切主给你还好回去 내가 진짜 네 채통수 말이. 딜랭 하라니. 너가 채셔는 따다르셔.

0: Amma. Amma. Amma, amna danga yomida. Teda de chinga xindo ni ye. Me nga gonda de le konche la. Si tin de kan konje do shu amna sa.
1: Zi me me so me.
0: Da so che ya. De
1: zima bu ta ra ni ye ja ne.
0: Oh. Si ni chinga sam nam ta jam nan danga yomida.
1: De da. Ge jin do shu da.
0: Yo yo. Chen ge chira xie de da. 텐다지 암나다기 세워서
1: 취다.
0: 어, 딘데스레테다. 트레네탄데 쳔부차브바. 베투스데미네 무네치르 싱란제 초라죠바. 체장 아래 섬주체는 교스 찬스 겹주. 산더시게 준로 제비네 차치멍의 승리시바. 이네 탄데 쳔바르네 저아제야민도 다 탄당한 줄 나기 강부님부대 겹치 겹시야. 建业那么哦让爹用去我看不宁别过了谢亚银别妈人听这话我做阿姆兰大家有米的听说阿姆兰属于那岁的心态习俗的你们你怎么讨了免卡这照顾多其实你们今天那最前不着了给这些没读见三个全给买下笔呢你春来对那么了别的给我买呗 地雷让给可多俺你们这细索呢让他春来了看不着嘛热死了不得啊是他个啥不他的啊是阿姆拉呢给今天先的勤杂是多啊你今天去的是没的你是那嗯嗯那嗯对的阿姆拉记得的对的的你嗯你他是这个钱币你他是的嗯 가지미 지유 아무랑 직도다 디제스는 용도에 아 직도다 삼르단지바 대리 인지 선이 고요 마다 알레 직도다 아 디제스 진지도 그 아마 야 아스디
1: 마파즈 시그마리 나멘갈디 슈싱가 한 통야 요마시 강부고 유스 다가시가 단지
0: 你他阿这个大没大，年轻阿姆拉了爷爷些心这是去大海洋，俺小了给切我三句。给些切我意思，给些切我云南山没几大切我也没多，
1: 看不得咱们你们多个有能力，给些切我云南控制咱们老祖给当个月。
0: 嗯，阿妈，没懂这事的个。 Nyelashita kimduwa. Amna kisti jeshe kiyomata. Kangbuseyadi, kanda shidu kiyan yomari. Nimji jori du kubkubje kiyan mewa. Dile tanda kangbuti chunle jesho. Amma, amra na longca la. Masine tuyugune amra dito cada chuyugi. Duda, na tanda nane. Nye daga mayomi na sulido a sulido. Kangbuse mudin jesina budnjie limdu. 아무랑 시기다체 넘지마도 죽어 레규리 급시야 말이
1: 교 아 교 어제
0: 오세 아세다 가시유
1: 교
2: 내가 혼나고
1: 교 먹어
2: 교세 교
1: 교
0: 니에 시고 예매다 아고 쇼스나 마대신도 죽규리 수수 차원에 남아 이제 가르쳐 보이다 당자 봐
2: 아젤라 니가 시에 땡기 크게 쓰게 站下 아젤라 교매 죽어 쇼난다
1: 교매
3: 阿姐来，阿姐来，阿姐来，龙哥给吧，龙哥给吧。林林，亚娇，让给国家单位马多，今年谁能够多注意一下？
2: 我这屋门里，阿姐那是没在那里下，偶然也聊，也啷么用？
3: 用啊，让休息，休息。
0: 라고 가게 시키면 돼.
3: 라시네 집 통화도 와. 김수진 얘기 너무 되게 맞도. 보상마 다 갈렸어.
0: 말 들이 많이 내다다이. 고 되면 다 롱도 잘수도 다 샤보.
3: 자, 자야마 공출랑 같이 비.
0: 아.
3: 네 라시에 회장 뒤 자야지마 유무 채워다. 좀 전에 왜 내세나 렌제 고유.
0: 손모리. 나지마 차오 가르쳐네. 자는 주도란 치 아요. 머신에 라시에다. 나 장태인 대유 배치고 자네 규부치지 마시시. 잘 주도 살아.

0: 이 곳이 나도 괜찮게 몰라. 야, 언제 라르샤? 개회라가래 낚시를 보르베.
1: 개회라기 낚시 캔더 가미스도 낚시지디 티시다 지스미지 것이바.
2: 로터스 감사. 아, 롭세마서 콜라. 예, 된다지 캡다시아유. 예, 캡다시교. 다른 년의 롭센 참아. 네 언제 롭세 책임이. 어?
0: 진짜 나냐고 봐요, 쟤.
3: 어제. 어제. 진짜.
2: 你这话语的。你听不了。陆主错，别没讲了。陆兄弟，陆天陆主对，天气虚的，恩赐的。年年陆天给，天做拉不打不要了，干么特别热的？我呀，年年给拉出什么都做业绩，恩赐不提嘛。今天俺做模特，明天娘自己，自当起。

0: 롭센 소가 뭐지 뭐 가시.
1: 나로 제차베 가히.
0: 뭐지? 미치게. 소소소소 루티시기베.
1: 몰라.
0: 게나게 비고 마다.
1: 게나게 토니 마데노 친의 저리스기.
0: 게나게 주소나 람상 조그르베. 칼니 부티 제요르베.
1: 저대디 마시네니 루롭센시 제데 엄지로첸 조수. 나 대범민도 니 루롭첸 조그기.
0: 你最近这样了呗？阿姨，就这啦。其他点事都，我只想参与。啥子这可是你吧？陆队你别紧着汤布。汤皮泡沫的，矿泉水这俺女老三退休，俺女老三给是不下水。泡沫。嗯。亚龙西，你给我多做点切磋。俺女老三退休出啥不起劲？Les，他先拿我啦。
2: 路皮西门民都，
1: 天哪，光可对皮个谁？
2: 啥我姐姐了？

0: 도마 포칼레케베 푸중 랍제 시치세니디 큐치 헤브샤스
1: 랍제니 예차 헤무자제 뭐게 이게 티조네 케미도 이네 게장아 키랑이 예습 켄센스바
2: 제 겐웨라 키랑가 딘데나야 부부츠 시에도리
1: 예치 다디 예치 도스 테자 휴기리 이네 예 딘데 치아디 콘소 장제 이거 틀어 전에 삼초
2: 겐웨라 시시르 칸으로만 나로 깡손 체요 말이
1: Tak nyet sih tu di, angsi kian cie tu pemintu, kian cie dah sedih sih rona.
2: Angsi. Sisi, ha sisi.
3: Kau tu lah sisi ye, lepas tu ni tu jangan dulu angsi lap dia kau tu sih je. Angsi lap dia pun cuma minta maaf saja.
0: Sure,
3: Kira

1: 남자들도 친민도 드링게 집에 님 숨버리 포모디 샤이 감주친샤 에 쇠곰채나 약쇠지 하토나 랍지 교제 초수연 주교리 초수연 양호도 요리 이내 나네 랍지부도 감십시엔 주리 대비리오 랍다 그리 남바바 니라 갸뼈채죠 타링즈바 개요마리 부고 샘캄디 조리
2: 嘻嘻，多耶！哦，嘛嘻嘻菜呀伊，加尔去给伊不着。嘻嘻，我老话穷着姐，让吃了呀，带女么穷。天天那时候，米让了开了些呢，伢让巧了郎姐，米让了欧一些就没用。
3: 伢去阿家儿。嘻嘻。

0: 내초의 뒤지 저블리 양승의 뒤비 면뒤 카토 양차비 타세 뒤리 기자
1: 신의 누강 변종 예란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뒤지의 토비 피해제 불규
2: 中国新的女的贫穷也拉女的啊不过没得十个月钱就没那么难了啊这边没得十个月看着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三万哎卡巴东大体外我做的事真书堂年纪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 ཚེ ཀྱི ནེ ཐུན གི ཨོབ ཅིང ཨོབ མི དེ བ དང ཡང ལུ མི དེ བ ཉེ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고 좀 로딩기 기초. 산용 잠파, 실지 용잠, 나지 용잠 나고 주리 다 쇼버지 용잠이. 모체 당 신도 망잠 추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잠 추고. 오모 당 세미지 추지 신도 소 님나 추고. 추 망잠 추고. 동지 나고 당 창다 용잠 추고.
1: 로딩기 사자 주니. 대단히 좋아. 즐거워.

미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전진 모모 리인티기 디가르니 지도 덴비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팡 규지 계산 매도 서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바이 윤종 사비 그기 미리카기 미모나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년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벽이 퇴원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로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도띵타 허승사띵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호타 체규이

0: Simon Ge Gongamsa.
1: Gongamsa.
0: Nabalingene Tingdi, Zhongyang San Yung Yamja Le Zen, Sigbara, Gasushu.
1: Tingdi San Yung Nangte, Zoni.
0: Jigyo Shuji Xi Jinping Ge, Zeju Chagur Guidi Tungu Tie, Benjur Panu Yung Wei, Xi Zi Dubshu Ge Jinxi Yimbe, Zeju Ge, Nuba Chiru Tongu Tang, Naba Sardu Chedi, Zeju Ge, Sunshu Peo Chegu Xi Sung Yue. Ngajin Yi Sui Rin, Zeju Ge, Naba Sabra Tang, Le Nam Sarba Dui Be,
1: 제주치슈
0: 日本市的操作特有的都这么彻底日本市兄弟年间吃去变化我会切别过了一人给二里几个月给吃得不彻底春梅吃得切不了这不抗养托米斯基绝不谈二里一人我了垂顿就叫蓝龙穷西绝别过了所以下面的时间两天那么四周呢这个数据是习近平给这句起有了规定同居帖变成了潘龙永为世界多数给进行引别这句起跟历史同我谈这句起当三对彻底这句以孙书陪我切过些松不是我今年虽然团在这句起当谈连南三八对别让给给习近平为创制历史对别也不同于不是有过了美国洛江尼所教育经蓝白起在中堂有所团在你给有过了为以往错于不是创给了孙主张给老子顶穷养 我自己也算对于他接了接对于也算下不提特定图有过了中间某某马赛虽然看看也我都觉得这样推送不来修行拍了一把谁人类他有过了松土职位接去起过听这几趟松东他别位接种归看也民不如修行拍了一把他南唐拍这也把谁唱不来我们不了我自己也算的有过了他如今小学这也接去起在推送不来加着你自己差你拍了一把谁 这句呢编剧了潘龙永久了你这几年做题接着不就习近平给我就把它送脱南国家就是动物特具习呢他用切一个位你说能我马赛南国堂他顿脱这句现在抗教什么呢南国听呢编剧了潘龙永久了你这几年做了给我切过些送月第六编剧了对你给做了零件规定能够接着不就习近平给这句切一个规定他马就起初切了同居帖接着了切过切的 让给习近平为创制历史培育业务切割为您所能马赛这句起初切的动物切断切割拉达的定时切的背离从所国端堂小学也不准的直接设计堂吞至森林切割设计拉达的所做那两件热不烫热不规的切割是从端部给及从端堂编剧了两名新书刊给院长宣吧林建给接给书记习近平给规的写信热不烫热别 编剧了孔北堂明明给错了历史动物贴解决了穷人背离团子国端堂小学也不出版明明忙做给解决各个抗力共同的中国编剧了背着头部孔北东局了梦想上不是电影机送不是第六群社会科学解决社区推广场东堂解决其他三对堂解决财经历史单位我今年虽然习近平为创制解决孙秀批决了团结准备不是 在这团子宁州设计社区军队历史性不提背离从所给兄弟人不如铁你的同学湖北堂广东深圳所设计现在我们最近年的说给个给科索配建筑建给团子堂人类团子所让大团子人给科索三轮切不是陈松来的给城市领文不了我今年虽然宁州设计科索社区图拉达切别长着起跟村民堂破除 据解说人类团子这一个在就其在提推送过来得名也拍了一部戏湖北孝感给崇明天丹给南极书七个月别人类经给特级几个月可是不是就给空气不多级送不是我今年虽然杭州若普通蓝国堂虽然康托对建议囊着电在相对康托大国托绝建议囊中长明内康色的没多给直送行不推为那我行过月 西湖车站前观众车站前站里闽南街接送行不出车站到我堂伢刚到我看了旁边呢没到桂花叶执行抗色的推行一部是什么玛利亚叶车站前里民意那位高端席来了接送出车站到局一部厅着给个平了通用媒体送不是无锡如天天如阳给内大卡送出所给给接去给巴东门不是对一部堂 나오 기재는 대가리기 현당타 계제기 전중 염지 소무총유 사수기 참수 료양 퇴친 차서 우응아 동부초바타 수균타 팅접 료양 송도 제외 제중 쿠토 주바타 총일 용보 니가 망도 친유 스전바중기 라제탕타 윤난 더홍기 대리기 섹세 취벌 용게 망보 유바시 초의 십수 리디기 청신 용문바라 산이기 켄딘 심세 망보 유베 Rinpo Sumpa Thang, Timing Ki Chonggiri Chonggiri Su, Yugor Yonggen Mangbo Yubba Thang, Sani Ki, Kendin Tseri Chizung Chize Tui Chonggiri Le, Gyaja Shibshu Shizung Pari Yubba Shi. Senpa Gipu Yongwa Chagyu Ti, Chonggiri Ki Zeju Namba Sabra Duibbe, Mikze Kejin Shidu Gyur Shin Yu. Dilu Ngaji Rin, Luanyin Baz Zongze Gwar Tongchuro, Duyun Ca Ngakge Sumpa Thang, Sani Ka Ki, Mangbyan Luanyin Dawe Kusub Nangzo Jebe, Meding Chi Nyedong Lhagzang Luanyin Dagyuro Guri Duba Thang, Luanyin Dienbe Tingdang Thang, 로년다게 미팅 참마라 신도서버도 유베시 로년 당념토 유고로 치바타 심세르와 외민 휴자진내라 도치기 최고 니지워 디로로니 튼리 코지 시비 튼지진당 고로 통주로 니동 갸르게 유베시 베징토 로년 바스지기 총고로 응주 하잠타 총두 조결 하잠기 세경 바스 제도구요 상하이 로년 주된 조회 총구토 로년 바스타 대강 서동 첩든 점든 류제제 냠지 체베 제주리 남 서바망고 통유 로년 다겐 차오리 진키 고비타 아라동신 로년 데니 데두 기부스도 지송부지 공생진 청계의 망보로 류제진 도로 지기 유베시 타이저루 미티 숨숑웨 보리탕토 미족 켄유부타 보리탕기 지리토 총고르타 탕진 소수양 미족 켄신 보리탕기 니고르토 진도르 태동 다서 유베 사강 낭토양 데모다겐 망고 유베시 바스리르 고른 니슈리 미괴베 폴리틴 도르키 에서동타 리네 유고르소기 용법 갸정 업중어추 찬니 퍼리교라 테가르 구지 도유 로년타 류제 진도로 루시 체소 제 리네 체고 망부베웨 제주기 파동 사바 삼미 체바르 되신 유베제 로가 진정업에 차르고 자네나 제주 체도인 자주 라다르 딩습 체바타 총미 제주 니버 체로 동와 제주 체도 체로 동와 제주기 고고나조타 참버 체바 Bili Kodri Chikachir Dungji Chini Jizu Yonggi Zeju Pari Gyosu Dungju Dungyu. Gozu Lor Rangegi Bili Kodri Gyundu Chir Chimba Tan Zeju Gi Naba Gyunche Mibara Pyosum Tsu Chimba. Seju Gi Keben Nela Pekba Zeju Rinpori Gi Mimangi Tsuwe Gogo Gyunche Mibara Gongwa Zeju Gi Guishu Pewa Je Chungni Luanga Zanjuangabe Goyakbu Zonggyuro Nangi Guishu Jinyubashi. 中国中央七十七个月里，我院改用四周主席王沪宁去，七岁初年便进图，半个来七十一部长，克里里塔见证当真。王沪宁去，年冬见面就出了，这是习近平去半个来陆军中心的改建村镇当年，中国谈半个来主要首都东局了，开教三段当月。中国母体，习近平娘们给咱听哎，孟西托，半个来谈咱这主要首都东塔，给个你被突然关于中了，兄弟家吧，偏村改表七十七了东哇，开工看个娘们，顶上七八千千卡，中国谈半个来巧用给特区招待着哇，俺瑞首都当年，给个你被迷茫了，偏把体外七我准给人啦，中国改用四周给体贴，立给俺瑞七我军队越级送不着。 克里里，中国人半个来超过旅途边边，半个来我就怕送土。中国人七七之外，我了十多冬月头这个月啦。中国几个在团他用钱，俺们这一节早早进去出去，俺年冬冬天那种阿别了，自古他就都说话。中国几个几个用脚了，改表他就都说我在前的。中国娃儿给着他，咱这军警他。 去年娘们来了兄弟姐妹，半个来谈中国之外，却在体外脱北逃，立举只顾七个月起送不着。王东方说，今日了天都拍别不着。你去广西塘浙江去看守所，龙安村去七十九个别国业务组别，前天深沟涌闸村子村里，三年前龙安村去七十九个别，查过咱那了密电，记忆着了么他，密在连接，直到开进去，三只丁是给不着。 龙安村去七十九个班团子里，广西的北菜托班空白主角的固定单位开始推行着。广西一边疆批改他，国一批改，三队归属，满嘴的这所巧看出了名的，昨天端场，你是怎个过着七月？提出城镇边疆的地位团练拍单去，社会给团去继任团去，都战胜在他，所准立这一拍单去，社会给。

0: 那位那对他就结果子真书堂了撇他那我文把那无者把那书堂了那位你在做鱼子真书堂那位地堂给你了撇他我一路说这看给在就把做五子呢他上给些猪猪鱼呢
1: 개개비를부터 산에 하수정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이잠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이추
2: 허야 생게 링고 딱지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불도 와대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 디직 쓴다.
3: 뭐지? 난 소에 헝거디. 진짜.
4: 야 미키비 너 군디 못 미타. 너 군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 좀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흥고자가 다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6: 상부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7: 宁国电堂出外见过横国的，是啊，投入点不起，死人难吃。
8: 大半年以内，宁国大建个横国的票呢也不是不接到，宁国大建个横国的，建国个跌单了，送家投入多啊。八卦四处啷个谈，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子，预防八股脏事看了撇到，俺从个了撇子，日本没把吹得当，撇去能错。八寨林中堂，冷水团吧。 박보세기케바소기박베리기네들라유방박보장시칸네 박베리기 네드카라 총카도피네 십제 냠린낭제 월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네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네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초

무튜네 게낭 총기르 카지 기념 신원데 쓰러나 죽도 정맨지 칸키 로도시 우인 선인의 편도 손배 체니 슈니 제사파상 제조음 다가르 초뒤 중 최사주 최진피 조로와 투 뒤다 남제 루팁 나주탕 제조 림신 터진 콜 채무팁시의 최신 카자르 콜 훈우타 노창 규라 카자르 콜 창샤르 타샤로 쾌투 롱부당시 쾌샤 스몰 행게 남시원의 슈차르

0: 수신, 요 살아서쇼. 쇼사수사. 요사도.
1: 뭐가?
2: 요.
1: 제스 뭐 민도. 난간에 또 쓰는 타시.
0: 야면 키큐. 얘기 맞춰버.
1: 뭐가 장교시. 다들 난간을 먼저 가야 돼요, 이제. 시원. 시원, 교수님다.

0: 바바 국다 주제 소식민도 상겔었다.
1: 레스.
0: 어디 근데 소래.
1: 지다 두스리 옛 드니니다 지격부리.
2: 잠 휴칠 마대지 약하자윤 봐.
0: 오지 얘. 나저 정보 유로스. 세상 통과된 예지 연계 나래 주고 삼수. 안 잔다 보고 소화 깊게 용지.
2: 총가디 랑게지 레미스 근데 실림바
0: 총가 총야 보제 합도 김니시 다요르다 나다 총병 바로지 두준 창부유 시야마도 나 능수 등급에
2: 바로 르게 요 말이 총엽도 댐스 전에 거지 머신에 랑무 마고 되게 근데 쇼
0: 말해 사비 다 주도 좀 먹어 기부제 된 적이 없지 와 와지 대장 저
2: 왜 마우 된대? 나 대체 가시가?
0: 나 장기 혹시 소수 상당군 제비 루다 되고 말베?
2: 소랑 아지래. 잠만 더 같이 해보래. 나 다 좋아매다.
0: 내 장 루즈 영매. 그다가 삼단차. 나랑 이거 보 보고 싶다 능시. 파미니가 잠조 탑재. 가급 조종 안에 상호 중성비. 등용 아래 방향 접재 대비. 다지망에 후다치오 상대아. 간다 상다부 도마통 수위. 문도 발리시. 자 가르뇨 있는 뉴 조수능에 재오. 나 비싸 죽인다.

0: ran yuk dui a zua ji bu ti ge dui mi dui
1: zua ji be de zua ji bu sge be ni da shi rang nian ni wo zua ge gu dui dang a wu tu su zua de de ge dui me
0: zua de de ge dui me si ge si ge 让阿达
1: 落下去一次雨，但是没结实。现在让三爸，俺落下去养生，晓得要买点什么东西。你也差不多，今早得劳动起来吃鱼，你也散得大。 보고치에도 타는 알 수 있으면 멋이야 매 차샤 저한테 제게 해고야 한세 나 장남아 영야한테 또 그냥 가 용부지 왜 고자 왜 장어 내 시에는 나 가게 해지 제 민도 김짐스 가세 김짐스 가리 이메 장가신데 이베 김짐스는
0: 每次打狼子场嘛，他们在宿舍人打卡给买了钱的，这是吧？勇啊，替人来送，昨天这给没？啥干活？他干啥都给呗。到我那年让办公室给。人他们都是干啥的啊？干不得你了，人他有嘛事？干不得人他有嘛事啊？
1: 干么那些那天说，人他有嘛事？让苏姑啊，快不天说，到我那人他可能没对。巴拉姆拉，
0: 蒙古西，你啥事的？让阿达看这些，哪点那东西没得？我那人他没有处理。巴拉姆拉，给那你些做嘛干的？<笑> 新月，蒙古啊，让给巴拉姆拉落下去就还生不对。
1: 生命多。
0: 不会对了，也是这么的姐姐。到我那让给新月，阿妹别他住下去对不对？<笑>

0: 다스 아주다 다스 아주다 유유유 다스 아주
1: 쓰러지나 아지 아지 쓰이마
0: 장게 선이쇼스럽다
1: 선이쇼스 장게 말어야 카림바 쓰이마 아지 용고유 용고유 체부된제 연이 쓰러지 있나 체부된제를 쏘 어제 라르도 거 체부된제 보고 싶다 채운제 연이 가르쳐서
2: 불송가 개
1: 도용아 아니 야쇼다 야쇼다 어제라 어제
0: 군이 내내 갑질 수 없이
1: 아 정배 더 얘기 말해봐

0: 수신 녀양야 랑콘다 슈이 녀노샤 즈니그턴다디 녀타주야고 제모도자 랑다폴로 포도중어리 랑게스 좀 시켜놓자 디주고미 탄데니 김자니 가장오시라서요 우리 장수이 가발라이 먹입치 나네 툰샤스기 툰상니해수입지
1: 나저 김자니지만에 도스 가장부 제디야 우리
0: 니 덥시 당초 랑숨자 정말이 댄데 덥시 니이리
1: ale rangge khonsta jwa chaw ma ri jima do thime nyog chila yo jima khogab ji che chaw ri

0: 산에 대기 시험 없으셔. 지.
1: 야주 아.
2: 도시 열시 다
1: 되셔.
2: 오늘이.
1: 되다 샤오리.
2: 오라기라.
1: 대편을 가르여제 랑게어 저스치다.
2: 내기랑 주. 니니고야 핑그지. 로겐 차업다가 니야 엄마고부제. 진이 추주 니버스와 니세그지 봐.
3: 제가 아 혼다르 추주스만 니세. 알로게제 니고 고문도.
1: 다 그러셔. 집어년에 두주다가 니세기. 니큐는 먹고부제. 남지 계획인 걸 털미대제 대고기.
2: 어쩌라. 기랑 애슈바세야. 맨 출판제 주다. 평부시다 여지. 견나죠. 니들 지금 죽을다라.
4: 여봐.
5: 내 야고 친다.
6: 여긴다. 진짜 진짜 대도게.
1: 어, 진다라.
2: 걔는 맞지. 올라 자라. 견나죠.
6: 자기도
2: 조심하지. 감사. 같이 다이. 차례 가리네. 클리스 쏜다.
6: 너 가시야 우리야. 물러셔.
2: 어, 물러봐다 개민도. 이내 아 좀 제시하고 지르봐.
6: 좀 제가 가시야 우리야. 장게 개과정 속고 화장하기. 네 아메 개연식에 무슨 뭐 화다
1: 도지셔.
2: 네. 예니체체. 좀 맞지. 자라. 미디 잠을 쉬게. 내 주딘데 큰 요마지.
6: 네 잠을 쉬게. 계속시오. 미디 좋아야 자라게. 누부카게 시퇴야 요마지. 소뉴도 검주 자세. 계속 동자세 주고 왔다. 그래 개고 거 화다지. 최소나 개 갈도.
1: 오지라.
5: 주다이 제자.
6: 과심 드리세 소녀 요르베아.
2: 드저 맞지 오라.
6: 도보 쉬세지. 편히 두그리세. 이때 막 혹시 라뉴유.
2: 오라. 드저 맞지.
6: 네 계속시오. 자라디 뉴베시고 편히 가게 시퇴야 요마지.
2: 很多钱你都把年三十了，
6: 年三十也，就这么许的年年三十，就是。

0: 또
1: 아니 방 근중 땡기 아마라게 파티 문지 야부치 나로나
2: 해서 원조 총대 창구장 한리방 총강
3: 품세팡 름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4: 미글라 딱제 제네 밍내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밍내 중로수리면제 심주강탕 잉통천재 냠제기 밍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밍라 딱제제제 밍내기 내퇴무유네 신투블라 긍충기무유 로니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밍내 중로수리면제 심주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도 사르도 되유진 개린 빵딩주영아탕 미투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번 메통과 믹주 튼바 미 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 낭리 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 샤람 파고 총총기 닌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5: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바탕 나와 장스치네 게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균 지니
6: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나나 구구추

0: 다 로요비다.
1: 알아.
0: 어.
1: 알아 러브비.
0: 디제 카니에 볼라.
2: 민도 노염비.
1: 알아 제 샵찰링고.
0: 녀노비 쇼샤. 야조아. 정주. 디제 카니 제베아.
1: 카니 님
0: 제베. 카니 님 제베.
1: 어어 제비.
0: 도스네 익세덩이다.
1: 레스.
0: 야, 조.
2: 민도. 민 한국이.
0: 조. 라고 주요 클래스 하고
2: 있어. 네, 라고 주요 클래스 주시도.

0: 我自己，来古达，让个他来看你这。
1: 阿夏拉，今天没了，没别打你一会儿呗。你那有呀，有嘛的线索没？钱多了，肯定工作的。两百日日。今天路亚更久，肯定工作的。
0: 干部日日。第，公么说？今晚的嘛，老不适宜，他来看你有啥路，也锻炼要安用。
2: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Mla, ngana ni pet bola mola nal dia u jbe. Nga un nang glob ti da. Un zi che ti ge chengi.
1: Ya, Xinyue, di sta. Xinyue, ama kang bu ra su no, ngana ni bo xiu xi. Ame ra le, ri ri che gu zhe yao xie xiu yong du e. Mm, de da. Di, di rang gi ale pe go di ge xia. 爹，哦，让给日木的给接球时，我，阿妹你把图让了，光追你个子，做图不起疑，我用图的，来，让个相用吧。
2: 신유, 됐다. 빨리 밥 봤다고.
1: 신유, 괜찮아피게 빨리 진행이 라로 신주지 구이사. 람피게 로바 전주 입에.
0: 응응.
2: 진 빨라라 가시겠다.
1: 교수교.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팽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니에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쿠요카지 칭비

0: 저다잖아다잖아기라 다 당토마 게라 근데 시안이야. 다 트링케스 로춘주 망부치. 메시다니 짱짱 차디 도와.
1: 러지.
0: 나야 카지게 즈부치 아치도 메시디 겹기.
1: 너서.
0: 양 카지게 다 소스 김다 파마치르 메드 좀바 다가스 메시디가 두도와.
1: 러지.
0: 세단 디테일이야 게라 다 메시 집에 겁이야. 습습 최고야지 가르나 게라 이제 소로나.
1: 너서. 딘르샤다 메시 드야디 텐상 부고네 시안아. 당원의 시안 부주간의 체제 다 보고 럽신드네 체제 멕시코 고도 먹어 다야디 개점 없으리 다 한다 야 보고 첨부 차서 되잖아 봐 신주구드네 멕시코 김뉴이나 아니 소소엘레 주단지 싱글 봐 되면 봐 멕시코 타고네 드네 이네 약속 전에 밤에 맹가라 챈댕기 멕시코 드네기 엄지자 친제다 니네 생각 여러 봐 니네 생각 나로레 멕시코 드네기 엄지야 로가 여러 칠레
0: 어
1: 안 혼자 친제 멕시코 구도 고문도 따야라 안 보고 친주디에 이네 지단로 중니 접수면다 되게 미기 게임을 쳐다 그래 매슬로제 안단 사수는 아니 추고다 야 디미베 락세된데가 대제 멕시코 메다 그래 다 한다 콘소카지게 하고 그 개가 있기 때문에 자신 증서 사시동아 오늘 랑 멕시코 먹고 싶어라 디 미대제 오늘 고고도나 안 보고 대 천대 메시지 그래 안데 즉 사수는 약수초는 디 쇼가 다 트위기 간가 사네 쇼가 야 라는 건다 많이 얻어 겨 그래
2: 아 당가 메시지제 하는 로 주루진이 진족이 당가 메시 드립이 뒤로 있는데 다치 그 가시 치료는 메시 드립이다 메시 드립도 강다 다치 그 메시 안전도 강다 고치 최신 말로는 봐 즉 안전 마트 드리제제 디지털 전반에 민 통신의 냠제 아니 즉 그 슈가야 메시 사업지 드리도 전반에 안 고치 통제 양답지 몰입되는 요소이기 제가 민리 메시 드리도 전반에 소소련이 참비 메시 드리에니 계집시오리 메시 좀 넣는데 좀 있는데 단다 상관사지거를 웨더스거다디 여백의 메시디 된데 임르나 메시 좀 거거든 저원이네 되죠 아메리칸스나 코치디 점으로 시골이야 토테 그러지나 안 메시게 단다 상관게 코티디 껴노래 디 껴 그러지나 안 민게 통해야 정직지래 제가 인지 민지 메시 코치 양보다 대부 유해발라 코치 상관이 없대서 그런데 메시게 좀디 주신 다야디 계집시거를 했어
1: 메시 직제 파마카지 다 직사스 배육사는 진짜 말이 보고 변화 당한테 퇴근 김다 뜻대요야 근데 수고했으나 야가 군사다 군거 군사 여러 봐 대 인지 민지 민가를 양가지 취해 그래 보고 다 변화 롱아 투 인더네믹 시트야 이 막 호소는 메시디 겹제 로직게 얼마래부터 로직을 팀니 단 용수 맹가리 양갸 페우레 그래서는 멕시에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라 좀 미리기 링도 세시셔레 밀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 와봐 야 멕시 카니요레 연데 튼두 부 가지요 첸데 멤버지 연데 멕시기 시오고도 멤버 멕시 안도 즐윤도 좀 막 흔들어서는 텐다다 돔다 사셔레 지다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코 시오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본부지 로가니어레 일단 텐다디 인도 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시네 수를 연주도 미리 나서 답변 예 되긴 근데 제 사실로서는 한국을 낸 바요 여러분 또 보고 수를 연주도 낸 바 파크로 봐 되는 시체 제 사실 근데 인도 잠바 기나서 밤에 딱 간제 보고 딱 견할 다니 먹고 여러 봐 근데 이제 보고 군상급 인지 민지 텐데면가 이제 메시디 파르 메시우레 나서 가지게 양갸 피드점 이랬어. 다음에 시티 로스무스 친수년에도. 근데 전에야 디티고 거의 맞으면서 쓰래. 세상 천대 멕시코야디 개침 수지래.
0: 네세게. 때네 길라 당아래 니고다 디게도 되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루시키기도 가. 멕시티 쇼게네 권다부터 깊깊 대비나 야밀이야 뉴그리스. 다 롭조치야 그 되저디 멕시티 다시 마유 근데 쓰도 가. 다야 요마리 미도주리. 다티 길랑우네 미도주이나.
1: 먹이온도주리.
0: 네세.
1: 인지민지 경고래.
0: 네세.
1: 쇼가야라니 건다 마냐 부도다 녀가 하면 돼 주기 때문에 같이 다시 여봐. 요즘 메시 들어가 야고 지시하면도 가지게 이제 숨기 내 보고 메시견 미 건도나 주셔 섭도 교시 이제 숨기 디큰 말이.
0: 네세.
1: 인지민지 메시디 Tsendeji, dat ngi dakta shora ngi gyara ngi gyara, di tsendeji shoga yala ngi gondam nyabu do gyo. Tabi yana bugu chu gyay gim nyesun ra yorba, luze lop zan so, ndi yana yana kyus kyus bi nan digirba.
0: Lese.
1: Wo di ma to shi pazala jie bi nan gyo ma ri.
0: Lele, kisi gila bi bi na, dat di dat gyagay ni cha shan du shu sa urba.
1: Lere, amra di.

0: 我咋不的？我呢，现在面这个白养多啊，比猪这养不起多。养过，养，猪猪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在证明哪找官，官瞧多啊。
1: 珍珠汤连几星的几遍吃过，珍珠汤呢别吃油。创意用意年年菜有工作，也从高度片面。玉米皮煮汤，年年菜大卷切成块，年年菜有工作，好难难做。年年菜给年成给，哦，金木米的瓦汤，羊肉米的瓦，年素也不米提拔送来，级别菜龙汤，老中了兄弟提拔嘛在。闽南的那个女菜马肉煮汤，点过去那边插菜的后边那个破肉桌子，年年菜有呢，珍珠汤了皮汤，点用给木制从大从高一遍，点送去。至于我说，那个点入前面从哪头了，哦，金木提外的。珍珠汤起，先上给长华中年归来的汤起，鱼煮汤、米煮、腊煮、香兰素煮汤满味，双干都偏面，薏米安皮煮前的炒了，腾东白药白玉山锦绣汤全面跟住进来做，米涨了七十余倍，我来领了，我来陪住人，陪住汤起给，也双干都偏面，卤煮汤、薏米安、莲白汤皮煮难炒。
2: 三年，他是中给林国香兰爬过从中给一张，他望着，两个月估计出去看看，俺你出。
3: 林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吃不赢呢。电不接，能免了省这借钱过敏多。宁姐，那年刚不电免，自己俺你们都干了几上。他人人那年，领过大钱个红果去逛街，全部也好几个人的。领过大钱个红果的，巴拉达阿姆拉的配不赢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疏用不到啊。
4: 何不去给我汤，拿去囤吧。那干部说的能供底部面积，预防那当哪位苏区看了偏大，我们就给这个来移民西街的，俺们领导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出位，给他洗几年。那我那苏东阿当四处浪吧，那我五只扎巴说的，那我底部面积，那当哪位苏区看了偏大，我们就给这个当，起来给老在托呢，移民西街的俺们领导做了，预防那当哪位苏区看的，那我我不当，那我张四姐呢，给了第六给那我洗几年。预防那的脑萎缩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适宜。他的卡巴给子积累给小猪头呢，给给那的脑萎那段了，打更轻盈。预防那的脑萎缩去看给的汤鸡身屁股被运营，那的脑萎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浪子，过了孤单过足过来玫瑰。他这三年他是中介，尽管去两间破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俺几级给，实际三年实际中介生出是去扎的几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结果俺姑姑出。
5: 是毛林杰公开不上，那么林杰从我的军衔，那么先我带来陈先生，那我来推荐他学个人。这次当中，他三年考了七十名招为恰巴木康破壁不堂，天南年人车小旅局堂西街路局，那去小旅局接了破壁七档冲一百马赛，毛人送人当中，他三年考了二十名接住破壁领导。他鉴别是否脱在邻居卡这里啊？康少堂恰巴提不了位，怕是从南京去出不开罗车，今朝店家贴了头南关。目前呢，毛年纪人去那么些拍照过呢，说明呢，通过当中呢，认知堂那就现在罗局堂成就了，恰巴木康村我呢境外拍的博主，啥子卡起了康镇我呢境外拍的博主，我哩去罗局堂现在罗局罗街罗局，啥子参对成就堂为主啦，那么提呢恰巴木康村我博主，啥子卡起了恰巴木康镇我博主，前面三年看了真不忙不苦就，三年你们认知堂罗个。拉萨西子那区微剧堂小剧，参对青剧堂微剧节了，恰巴木康春晚博主，啥子卡节了恰巴木康春晚博主，天明三年看了真不忙不困的，隔壁那么提剧，啥子卡节了恰巴木康森森博主，推崇我的堂那区西子罗剧堂罗剧节了，拉过去我真不断演员节剧，一龙咱不就开堂参对剧了，推龙人不新年我怕的节剧。襄阳毛年纪人，参对小旅局去那块卡机了。每段人个中气味，每段我过去都听了头难难过。下面呀，是不是我的卡机死了呢？陈冠去了，恰不森森不灭人品，恰不春晚不有，车上唱新年去处拍的。春住了，恰不森森不有，车上唱今年去我拍的。生住在了，恰不春晚不有，车上唱了过年就送拍的。看把了真不忙不困的人心，康森森不久，车堂成了个新年古牌了。 사가라 강충화 법규 저당장래곡 신의 구파라 내동추 라남 팁내림신 자부충화 법규 저당장안의 주루파라 총계 라남 팁내림신 자부충화 법규 저당장인의 주루파라 콩가 라남 팁내림신 자부충화 법규 저당장인의 주양파라 저기입추 라 자부슴슴 법내림신 전부망부코르규 저당장둔의 주개파라 매도 라 차부총화 법 내림신 차부슴슴 법규 저당창 초송년이 성이 파르 낭종 라 남팁 내림신 진부망부코르규 저당창 듄내 조개 파르 허룹추 라 진부망부코 내림신 차부슴슴 법규 저당창 송년이 슈 파르 마르캄 라 진부망부코 내림신 남팁규 저당창 라고 직내 조양아 파르 존다 라 남팁 내림신 차부슴슴 법규 저당창 안에 주주 파르 Sirni chui la kang jingwa bab nir jimshin kang machar bab yu chotang chang lagog nyi nye jik par. Nima ra kang simsim bab nir jimshin nam tib yu chotang chang lagog nga nye chu par. So zong la kang jingwa bab nir jimshin kang machar bab yu chotang chang lagog nye dun par. Gar zong la jimbu mang bukor yu chotang chang lagog sum nye chuk ji par. Yige la jimbu mang bukor yu chotang chang lagog ye nye gu par. 초친라 강충화 법내 림신함 팁규 초당 창례고 주내 숨파르 청관추라 차부슴슴 법내 림신 차부충화 법규 초당 창신내 주주파르 샴라 유고르진종 규기 넘시인원의 쇼인 보달라라 차부슴슴 법내 림신 차부충화 법규 초당 창신내 주주파르 양조 유초르 진부마부코내 림신 강마자르 법규 초당 창례고 숨내 주파르 남초로 강충화 법규 저당 창례권의 둔팔 적숨초로 남팁 내림신 차부슴슴 법규 저당 창안의 주루팔 남자 바와라 차부슴슴 법 내림신 천부망부코르규 저당 창추내 주루팔 정물남의 가사심으로 남팁 내림신 강슴슴 법규 저당 창례권의 직내 예팔 삼예라 남팁 내림신 차부충화 법규 저당 창인의 주루팔 항 림부체라 강마차르 법내 림신 진부망부코르규 저당창례곡 직내 구파르 디내 팀인 종탕 총대기 넘시인원드스러나

0: 달이 양갸 페우레
1: 그래서는
0: 미세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음 당하라 미리기 링도 세시셔레 밀 수능시지 따디 링타제 듣고 와봐 야 미시 카니요레 연디 튼두 부 가지요 센데 멤버지 연데 미시기 시오고데 멤버 미시 아주 즐윤도 좀 막 흔들었으나 텐다다 돔다 사셔레 진짜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미시고 시오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봄부지 로가니어레 저단 텐다디 인도 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시네 수글 렌트데 미리 나서 답변 예 되긴 근데 제 사실로서는 현고를 렘바 여러와 또 보고 수글 렌트데 렘바 파크러와 되는 시치 제 사실 근데 인도 잠바 기나서 밤이네 딱 간제 부부다 갸날 다녀 먹고 여러와 근데 이네 부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이제 메시디 파르 메시우레 나서 가지게 다 연계 피드 좀 이랬어. 다음에 시티 로스 문제 친수년에도. 근데 전에야 디티고 거의 맞으면서
1: 그래.
0: 세상 천대 멕시케야디 개침 수지래.
1: 네 세계. 너. 때네 길라 당아래 니고다 디게도 되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로시키기도 가. 멕시티 쇼게네 권다부도 깊깊 대비는 야밀이야 뉴그리스.
0: 但
1: look, Joe, Chia, get to the Missy, the Dash, and my you and this, the one,
0: no,
1: die, your money, me do, Julie.
0: No,
1: that the Kalamune, me do, Julie, and all.
0: My you do, Julie,
1: let's say,
0: in Jimmy Jiggory,
1: let's say,
0: Shogaya Lanukonda Mania, but Daniel Hammond, the tree, Gimne Hatin, that's your bar,
1: you
0: didn't miss it, Drox,

0: yang ta chin nang da yam ra yang de da mi ru sum yung re
1: de
0: de zama pi ge ko dang go ma ba ma dang go de zamba kiran ge par che de mus ne pal lin chi ro da mi ge pal lin da chi bura mi sa de par che da chi gu re le yun de pi ge nyep bo ma re da mi se de pi ge nyep chu ro ba da de ma nya ba u zu ge che da de zamba a mi ri di shuk shub ji ge wo ro ba a de de zamba mi ri di jing ru chu wo re
1: le se no an di se shi di
0: se shi pa du da de shu pa ri yung gu re
1: le se no no ge la le se da ge la yang ti ring ke se mi shi ge me gu ba shak ju qia ju ri song do
0: le re le re
1: da ni ge la shak ju qia qie na wo ne ya gu yuan na yang men de ya le ge se shi ce ga de jin de ke yuan na
0: yo re
1: le se
0: da shak ju le ri ta men de ka ka she yo re
1: le se
0: mi ki tan da mi ti na gu shor ba ra se da na gu lu be mo shi chu shi de na gu to me mo shi wo ne ran ge ja la di tang se ngo yo shor re 툴루디 키나 파고윤디 덩금에나 마다니에 요리 멕시피나 앙자 동자 직선데 개개 굽게 겸녀이나 디 덩금아리 마다고 되 샥주지 카르에스는 대사 미 나로리 양직 루야 쇼리 내도 락랭가 민데다 지베토리 인지케가 아세야스워리 아세야스 좀 봐도 그 명지 계지가 명지 소라 그러셔 딘디 딘데 시고 접붙이 그랑 그 체시다 변은 안다 동자지르 계기레 국기레디 미나로루그레
1: 레세
0: 근데 체제 릭몽구 시작도 해야요레
1: 레사디
0: 가르 채우레 근데레 응아디 지긴 피 지긴 세야민도 그래서 엄지 뜨고 동아
1: 레세
0: 아 원디 엄지 그랑 밀 가르 루구도 어디 시작도 치고레
1: 레사디
0: 체시 가르서 로쩝게 여는 것이 지르다네 민가 근데 신의 진의 말이 지초거 말이 디부터 보고 미그리데 런쪽 동아 디나네
1: 던도파 군도 주르
0: 군도 주르 그냥 샥수 세상의 돈도 앙다파나 야맥시스게 보이기로 와 그 차장 로주용 주주 이제 샥주의 재능 겸 말이
1: 레스 레스 얘기라 괜찮아 안 걔라 샥주의 계시 제차베 제리아야 근데 초아리아 습습 제거야 그렇게 했나
0: 당연한 소 별로 사실은 님은 사버 봐 샥주의 단다 다 레스터다 벽바이네 텐데 체네지 단다 믹스 고 단다 주토요 말이 나 야나 체제 임비네 그냥 시작주 체 차즈데 람사야 로는 김도 알레 뉴쇼레 님은 듄직 뜻미가 슈제 알레 엄지자 양갸 양갸 따고르바데 근데 총유메 안데네 밍메 로그르바 계세 별이야 로페서는 인지 민지다 니고 믹스 시작주 산 시게하다 샤무 초제도 스팀나케야 근데 만나나 그냥 비가 소스다 바퀴 마치 수요 사업을 봐. 네 야구 저 수요 뭐 돈은 아니 딩가 만지 레스 뭐 녀석 사업지 그래.
1: 레레세 로로 그라 대체나 레스라. 딱 그라야 드링케스 보고 가지 무도 번년데 도가.
0: 레레레.
1: 무도 버제 담미 사브라랑야 순데다 데기 네즈도 다 딘제 강리야야 그라 면주르지 근데 제고 그라.
0: 다데 인데제다 부고 가지 하바도 부도 보면 제나 딕스 부딕스 망아서도 로 nga chu dün ge den den gung ge kem yeb che lo sa sa ne chi ge chu shan mi sa bra shu zhe leng ge kira tan du su ya da ngu du po da di che di ne yin ji min ji da ge rang ming men lu nang ge ni bu kha re su dun da bu chin ji da chi lu din de ni me ge mang ti na ge wa de le che ne le da ngu du po ne bu de ge chi ne du yak shu chu na kim da ge xiang mu ju yo na ni me se jo ba te ga mi me ge che ni bu kha re su ni bu me xi yo ba din de kim na ne ya ba re ba de men ju chen de shi ma na ba ming meng ra su ge ga kim ji su sa shi ba di lu na lam san che ge re sa sa da chen ne di gyu lu gu lu su ne ne ya ko di yo re sha to ge ta bu go mi lu ne ya ge na zo mang gu na ge re cha san jin na go du ni yin ji min ji am ji ra mi ra am ji za phe ji ming me lu na di ge chim re sha
1: shu zang ge da di ring ge se cha we gan da Dibaya, chilo ge menga kasakariya mingmen mangpo chito ya duwa.
0: Lari, lari.
1: Da dinja ya kanju munju nyua yo maari, riba?
0: Mingmen sada kanju munju je lu na yo maari. Kimza kariya sada mingmen mangu chi diri khasore, nazara ande 가서 년가자야 된대.
1: 네.
0: 가지 가려서다 뒤숭 민매 열바다. 간다 개가의 개비에는 정군례 예스르바. 그걸 미수베 미주사시 열바. 당하나서 딘데르 김 민매이는 뒤스바 규링스론 드리. 이마도 벤차선 개과 가지는 동안 남행가 침매 민매도 편부 싶으 줄라 딘여제 루다 소도와. 근데 제제 학과도 미겐베 민매 보고로

0: Lobro number so, Kongse Tishe Shube Shudandi, Yundenga Tsoa Nangla Pejudaya, Manim Naro Nang.
1: The Kela Tugu, Bugu Gita, Miliata, Nugu Megu, Tanta Yingo Gita Chashabina, Chiloria, Chidu Tamakila, Daya Disung Gita, Nibo Mixin, De Bugu Tana Yawena, Yam, the Mada Chichilo, China Yawena.
2: Bugu Chicha Tanda Kiraniel Suyagi, Tanda Tisho Rangudu, Dindegi Sabrala, Menada, Shamaran Yona, Shamaran Yo Jeta. Said Nime said the girl, Bima do Puga Mixina Gungo Mari.
1: Listen,
2: don't his Akaji, Uyongbuka, Ujiji, Fanglang was raw.
1: Just
2: to get delay. One ran she would a nubity you made, dump onto Shimarwa.
1: And
2: delay, so surround it to see the china, Carcina Yawarta, a red dianity, consumer to my gunny agree.
1: Nesigla, Nesigla, Tachina, the Gala Lizengi Palia, Tangansu, Gunju, Puhonsoya, Miki, that.
2: Logil Timothy Lejimoyante, Nian Post, one,
1: they say.
2: I hear post the Tower Ritzia. Dunda Ritzia. Joe Post, right?
1: Less
2: in a reporter.
1: Nimiri,
2: oh, Nimiri, three loot, Gonda Usander. At the end of the matter, there, Zangas of Sosuchimachel, how about to Lobayata, Tower Bayat, Subsomachin, Shoga Yalu Gonda Matun do Zamba, shoot the Zamachin Aluri. Din Annet, Consul Mexit, you do love you, Giri, Zugu Simmer and Gumeva, Lagatrukoya,
1: less,
2: and Lutu Zamba me, I gawa, in the Manguyori. Gonda Matun's house on the Yinji Minji, thinking yes, she went and shiki, Diora, Miss Sumi, at Jungle, ye, the Yinji Minji Luri.
1: Less,
2: Caress and Yiminga, Pig and Gupje, Debra, me do now with the doctor sent me do now with Udamadu, such as Ra.
1: Oh,
2: I did how about on the Purley, you know, the Guru Gushra, Luna Mikri, Gana Samla, Chakras.
1: Less,
2: 대디 차고 대 인지 민지 로그래. 물론 뒤 되야니 거어봐. 근데 엄지 직제 계란 로고선 차고들 로제 야 본부 차인 것도 막 뚝슬레블레제 제 막디 꼰도 소리. 원더 세상대 직 잡으면다 튼자대 가소래
1: 나갔다면.
2: 나 추시 잡으면 로나야 된 땅닝 좀 여야로. 너무 로도와. 나디 녀대나네 다 레스레스 튜튜르는데 마도 큰 루교 말이. 이나 제규 가려나 싱 말와. 땀이 콘주 레가 쳐도 루고네 가지도 와. 엔좀 답시 요마라. 이마도 다 약수 전에 뜻이라 루교 말이.
1: 레세. 레세 그라 타체나.
3: 드링기 레젠 딜라야 로위 우글럼 철상 동위 린종 로부 예연기 상라 대바 셰바디 로규인다.

0: ཅིག དེན དེ ཅིག ཙམ རྒྱ ཆེ ནི ཡང ཨ མའི ཆམ ཚ ནི ཤུང ཐབ མེ ཨ མ ལ ཁོ ནར ཝང བའི མིག སེ གི ཐུ ཆིན དེ ལོ ཡི ཕར ཅུ དེ ཅུ ལམ དེ ཁོང ལ ཕུ ནེ ཁེ གི ཙ བ ཚུན པར ཆེ ལམ དེ དེམ ཤོ ཆེ བའི ཁོང པ ཡི ཕུ དེ ཤིང གི བའི ཚོ ན ཤི ཡོང ལ ལམ དེ ལ ཅེ ཝ ཁེ ནུ བ དེན ཡོ བའི དེ བའི དེན ཅ ཆེ ཨ མའི ཐུ ཆིན གི མིག སེ ཁོང ཚེ གོར ཉི གི གུབ ཅུ གོ གུ ལ ལམ ཆ ཅི ཉུ ན ཆ ཅི ཕུ གུ ཐང ངུ ཆང གོ ཉི གི གུབ ཅུ གོ གུ ཡན ཁེ ཅང ངུ ཉུ ཅུ ནང ཆེ ལོ ཡི ཕར ཅུ པུ ལི དོ ཕེ ཅི ཕུ གུ ཡིན ཆེ གོ ཐུ ཆེ ནི ཅིན དེ ཤི བའི ཆེ ཉི ཤུ ཅང ངུ ནེ ཅིན དེ ང བའི ཆེ ཅུང ཉི ཕར ཆང བོ ལ ཆེ ཤི ཡོ བའི ངོ ལ ཕེ ན ངོ ལ ཕུ གུ ཡིན ཨ མ ལ ནི ང ཚོ མེ ཚ དེ ཆུ གི ཅིན ཁེ ཁེ གབ དེན ཐི ཡིན ལོ ཡི ཕར ཅུ ནམ ཝ ཁེ ཨ མ ལ ཡོང ཚི རིང ནེ མེ ཡོང བའི མིན དེ ཤུ ཤམ ཁེ ཅ ཉི ཨང དེ ཤེ ནེ ལོ ཡི ཕར ཅུ ཁོ ཡིན ཚོང ཁང ལ ཕེ པར གུ སུ ཤུ ཅི དོ ཁ པར ལེ ཝ ཡེ གུ ཅི ཆུ ཆུ ཅི ཆུ ཆུ ཆུ ཅི
1: yami kimbe no khung ti bu me pa ko na gu yu ko so gi yami ni chu thun si gyo bu ching pi thang do pi ta
0: ching bi thang ni na nye de thang ki che le xie xu de ne xi yin la ge yong ki gyu ji chong da xi ya yin pen jong su lo ju yan ki chong kang yin be che yin be to lu de bu yi qi nang qiu
1: ching bi thang k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e ki qi wa la ki yu be yami na zi ju xi xi
0: ji xin ki nin ju rang le ju be men ju ti su pu ne su thang 쇼르겐 칸야메베 토니 꾸니키 너콩 상토 원튼키 릉교 탑랑키 멘추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년체 시투블라 멘추키 규심낭 컵갸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미구베 대신 잠베고네 네년체 시투 체릭탕 튠베고네 너콩라 장저체디 네부탕 년체키 너니 장세체네 야메겐베고 나와탕 구유콜워서키 너궁미데와 나초 용료 차기 용토 칭비 당토 페탕 리미토 칭비 루면추 냠린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메니 츠튼치 교부 칭비 당토 페탕 윤토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키 야메니라 팽부유 야메 겐베 나가부탕 너추슈루와 지소르냠바 고나와 구유콜워서키 네달라 미세키 페뉴덴유 타세사네 타선영젠람 후캉면캉 네드부 서베카주 칭비 당총캉 카바앙차 레워게 구치 추숨구구 구추숨 시지산에 시지숨주지쿠 짜디기람 람시도케 샹외기 루무체디쿠카주 칭비 당나녜 메제총캉 카바앙차 레워게 구니 게든 레워게 시 레워레워 로게산에 로고총기 네동추 권부람 로게 루충 당부카주 칭비 당총캉 카방자 레워 예구숨 듄아니 레워 게구구
2: 고모 치미심 어디 가리 치미래
3: 빨라 녜 마 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 임바지 티브난다
2: 마디 치미심 부제 장장경제 데데 웨세 마리
3: 웨세 마라 리발라 발라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욕을 좀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테니 치단티 규기 게르브시시 차도 체외 코르요라 최체 년가탄 대바니 대 고송 체답리 슈티시 소노란 치단투 두대 소자 하자마 부여베 란다르와타 디가라 차보메 디니 디귀키 깽엘레 타르겐티시 테 파조르키 트리체스 이내야 장게 람바르도 샤베 체팅기 규

대양 메린 장면 훈옥기 지단탄 양사라 창마라토 믹세 체외 소자시 초대치지회 대니 두대장바 시라셰프시 저규태라 수제 인물의 고조 소자 대니 메린의 태연배 두대장바 지부티시 관제 천재니 도수 멤버라 도주 돈 토비에 실고티시 소자 대니 너바 지단와시 더부 인신 관제 차장난도 주연에 공안타 체조 세수 주시게 소자 대 감시 체외 서시 토 저규 대비 파르데나 시그 잠도 카브 유엽에 토된 소자시 예바라 자와네 원소 미시 Kanzui rangi sugui jizai ki sumzi chikzam siyembe ngungun sesu jyotu giyo. Teto ne, Kanzui ro cunji zirsun shi dian yuwa cun giyo. Kanzui magi ki shirgu le tuju dontu giyo. Kanzui tuju tegar dontu gi mebe. 소개발 때문에 토대시르고 수토 동의해요.

도주 수요토 게르니 대지 응응의 일류변은 동의역시 머지 지급 자부티리기 알로와 개비 유해진 제답해 도주 카드에기 일류변은 심토바 용의역시 타나 정지타 특징 지급자 잼수의 자와니 측면 대통령의 시험부터는 말소의 지수체나 집단 면배 빠져야 된다

태양 콜리용기 맞에 처음에 나네 도미야메 지기 숙년 토지휴 미지라 돔티에 소겸나 시주니 치시 테르덴 돔테라 지나 체부기기 소자 테니 돔 코종 시부티시 돔티리 미지기 지소난 코세메레 소대치시게 콘츠 소제니 리미시야 심지메야 토스 미샤바 데토기게 태야 메리 참마라 로더라 미니 동갑이 삼라 돔 텐뉴즈 체티 토제 천진 되네라 메주 제바라 조그 크기게 소자 드레기 도시 체외 도주 돈 토기 예배 메타 응응을 최응은에 주나 소라 토베니 기시시 콘즈니 렌중캄기 셴바야메기 체시시

디그르니 돔수 리기 소자시시 콘조의 지단은 가사라 꼴교 체지 테니 능중 떼내 지도 매비 소자시시 로다라 미솜동 잠식 소자티 도주오 시르기 고네 링제 표비 고네 링제 시엔 상만에 소자티 수면 터디고

관저의 지단기 코리오다 영수 최승기 디니 마르스 젠키 추고르 시다 하잔자 디르티 문야 지다 하잔 창추부 예비 정중 감낭기 유규 체제타

목숨 제외 고려난 쇠보로 쳐두기게 거절한 자세 초대 교회니 야매 지도 교퇴니 모자를 지행기 처지시라 잔류이게 테니 독주시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고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 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야, 라는 거에 망고 되게 내셔.
1: 나 오면 와서 쓰. 뭐 있다 줘 말해.
0: 뭐네 겐조체 라 말봐.
1: 아지 거시 오래다. 겐조체 매요 슬럽이 봐. 저줄래. 라가 더 붙인데 체화 두게야.
0: 체면 주고시. 라뉴시. 더더 겐조체 가시다. 네 태든식이 있으나 혼내 지그다.
1: 아지. 항상 더럽도. 겐조체 매요.
2: 주저 나 로이
1: 로이 수다르니 봐 민리 니야 샤쥬르 못 되어봐도 개요 마시 이내 나 로너 나야 다도 시도 못 와 다도 시 외너 저주 내가 시그리
2: 나 다도 시 고야 민도 저주 내 고야 민도 나르 수수 다도 시도 봐
1: 범대 시엔 큐 닝 와리 나야 다도 시도 못 와
2: 나르 수수 다도 시도 봐 슬람 임
1: 용아 용아 계시마 님 니네 시인다 나야 주도 시민다
2: 수지가 주도 시 먹어
0: 吴明丽，让你胸部松散，你也让了也好几个月。可是俺家了没几笔钱，应急想去给我用呢，俺来看看你多。吴明光，俺先要讨个人意，同多严肃些个事，俺屋内请不起人的。小红，我去拍联系。
2: 我的开局大哥郭亚明都，
1: 不是，他得考虑别个了。明丽，让大赵春雷电话下不去吧，快下来。

0: 진짜 가르치기
1: 아 돌로 그걸 내면 또 더그지 내신 다 개미
0: 아래 칠루년이 버리 가르치가 주년이 봐
1: 그봐 주님이 돌로 참으시 담는 정말 왜야
0: 아래 디 아자 촌에 가서가 드린 과진이 했어 민매에서 화신수 주저랑 중매배
1: 네, 과도죠. 두두 윤

0: 루이, 두지 매너, 중매.
1: 아래, 쟤너, 나 주소 되나? 소비 예대 조리. 디빈식 보모, 주저라는 오를 제로 쓰기.
0: 가로 오를 진수, 가르친해래.
1: 아지, 지다 가르쳐 봐. 가로 제주리.
0: 처음에 피해 먹어. 가리 가로 진수.
1: 아지, 주저, 랑감자 맛이다. 对的 캐시주랑 규세주토비나 간다 보문세제 찬스게 보시크시버 마신에 배밀루딩 하셔다 저와집데 두개마시
0: 처음에 피해먹어 나 도움이다 뭐라게 한번동아
1: 아지 디 지저 뭐 돈이 용마시 미수 레조여리
0: 가래
1: 미수 레조여리
2: 슈니 아유
1: 어우 수이바
2: 跟着去叫的城堡上个什么卡是呗？哦，
1: 对对对，就说，大叔，没事没事，快去过来，我出门的。啊，这就叫啥意呢？看到就叫啥，而且村里的这几年没多。
2: 你看不着去叫，村里啥啊？天天我是我做主意，咱们就不行。

0: 랑이 같이 두이.
1: 아, 씨. 저 랑은 좀 맛있다. 그때 좀서.
2: 같이 해오래. 너 같이 해오래. 미스터 나 같이 오지.
1: 나들이 니 수원자. 루린이가 저랑 도둑이기. 제자님 뭐라 나 할게 단지 그러니 투스 제주비. 저. 랑베드 상상자 되는 용 맞다. 틀을 보면 지면 가봐요 그래. 세마도 나슬리 그리.
2: 나도 할래 그래. 영민 나도 할래 그래. 나 여자 녀석. 미미 키라니 소화 약제규 니에튼달 심제치모고
1: 쥬어랑가 니에튼달 심제치동 니에쥬어랑도 다 심제치고
2: 시다 하르신네 지그리 디디알 쥬어치모고 유미 심제치지
1: 니에 심제마시나 요야미도
3: 민웨이 우리 신닝예장 롱와이게담비 이네 권준크네미도
4: 아시 아자랑 갈수이 날 때에네 레그스 케메바 머신에 탄도 도즈네 미용마르 시에토 마르바 시바
3: 시 랑가 시에 다가시
4: 오지 아자 아 보순 게 세야르 주저르 가로슈 모주 제빈사
3: 가로 모주 시샤에
4: 어
3: 전진고 가로 모주 제 차세 경매스도
4: 제자 이네 보순 게 세야 때나 녜르 가로지 드네 규시 탁취 투소는 찬스 겸예임자
3: 다치에너 뭐랑 근절시도
4: 녜시면송 통뇨메 이네 보성게스야르 닝침두사 어 로섬주 예윤체 로가치뉴두
3: 모두先切皮, 我当着我给买. 你最近你说话清楚, 学了人给明丽的给个, 我那边给你泡一下, 明光跟大多起图马去, 我,
4: 用啊,
2: 见到了, 克拉斯的,
4: 这叫人卡下用吧, 拿了关注用吧这边,
2: 明媚的多, 关注也, 야채미
4: 아, 네
2: 진달아, 채도 시댄다
4: 어, 아자, 아자랑 깨던 게 랑친다르다 야, 겨진다 채도 쪼이다, 야, 겨진다
2: 상하조제 총입니다. 넘기든 전혀 말라.
3: 가는 상에 되네. 나가 치시. 어디 주비. 가는 거 제비. 님도 치매베.
2: 보셔게 그지셔. 이네 놀아 치면서.
3: 다지스리스. 자는 건조지. 나네 사간 치지 소녀이. 나 저세 개와 개매 봐. 가서 산도 쉬다.

0: 다리 신세기 기둥 전도나 쉬외디 안스 장배 주제 인내 관계 수녀다 장제 특배 고급실이 안스 근제 상 담을용 레스나 기둥기 삼세 앞수와리 니베디 머주 시작하는 용마리 사르두기 누베침 고아리 네 조물리스 니엘 티뉴 트루치다 도스니 예파용고 제가 용봐.
1: 저 이미.
0: 저 좋았으면 랍다. 저 신나지 시작하죠.

0: 세사 지식입니다.
1: 요셔. 드린 상관 고치자 내진다 되고.
0: 드려 용마리. 제마 마요 수입에. 라가 클라시 무수기. 제마도 너 유기.
2: 자, 미디 고르마 쉬다. 나 미디 콘트세이. 아니야 중인다. 먼저 줘.
1: 응. 저.
2: 지금 여기 나 자체를.

0: 라무디 도담 내지. 나는 심주 살피지. 지만이냐 라스 부스며. 라디기 돕쇼.
1: 유로 다른 경아 창고 쉐시. 장게 리빙을 오늘 갑시에 매배.

0: 야,
1: 지렁이 락다 가봐유.
0: 영아. 야야야, 락다 가지시.
2: 레와 트이 지롱라. 바오의 송차 최묘킹. 다조 자기 구이신도 사조 강사 터무기. 서동 권양 송차 도르. 대툰 로이 멜홍의 리무 집어 신도 찰. 원시 바오의 랑소 도르. 중국 시비 라리양께 삼로 치산 땅나양 심슈 더게 계신토 죄사 탈비 동화회 오
3: 사치 게레토 구두시
4: 저도
0: 갈래 가슴아
4: 갈래 가슴 갈래 가슴 갈래 가슴
0: 됐다 나왔다 감신 봐
5: 지켜줄라
4: 견주 맥주 좀 쏘야
6: 맥주 좀 쏘
4: 더비야 더비야
7: 갈래 가슴아 감사
4: 감사
7: 감사
6: 됐다
7: 자시 파는 동아
4: 다시네 로얄을 좀 쏘
8: 동제 이와치아기 추고 더블리 돌뉴런식 쳐다치도 간대라 님 미스코리
9: 님이 시다도 왜
8: 님이 전부 요지
4: 라게 돌교름 신기 쳐다치야 미유토 가리메
8: 대표다.戴上主给出去牛仔的，赶着这些没洗擦清洁。他连俺做这个做的些呢，赶着这些没阿婆都叫当过上去，没有的卡热死呢，出国得了出去休息全部打土堆，那做了又没打下去。出去休息休息没洗擦土，你刚下去，做的嘛些呢，用嘛的呗啊？开始重新推倒了，拖个全部都为呢，多少个人是个做的些子，你不还给叫嘛的？
4: 我说给谁他个是，隔壁的俺只过刚拉过上去。我说，然后那不是不，你去不？
7: 广东男人，我真能认不出哎。特别是现在幺妈的呗，
10: 等到特别是现在你们穷，看到你拖车嘛那是，
7: 哈多呢，车位那是啥子？俺就给现在能打幺妈是。车停车先这话钱咋？继续来哪人家的交费？
10: 我说林姐，兄弟哥了，能打幺妈是肯定都不会。你那想不长了？生意还大林姐，娘家车位那最近，车位了再续几个人。俺注意。啥耶？
7: 快些多。
4: 俺俩去那最小的了，给予的，对的。叶大头，让看看电话节目都，参谋进不动啊。他这一天早，刚来西塔穷死。来个预备。对外中间中间的，突然没不动了。
11: 弟弟姐，大家好多。让主任一杯。主任，本到火店了，罗思雨。
12: 让给，俺来个天了，若不吃把钥匙给。
11: 这些我没的。
12: 都来个预备。啊，既然是王先生，你也去了一个托他们那么多的熟悉的给我们解释一下。
11: 好嘞，谢谢孙老，今天我过不去。
12: 用啊，
11: 广大男，喝了啥酒啊？没事。
12: 你先进来。
11: 哼。
12: 是巴郎安的休息。
11: 你先去，我们去。
12: 你也过去，开始送你吧。
11: 你先进来，俺做的本周做不了五天，分身做法，必须团结起来了，都去其他专业医。谈到刚才退了装上，起来做他们这样个团结动作，你要不是晓得，团结起来开心个嘞，得不过嘞，人气得不消火的。
12: 罢了，俺做起来个做他们那么努力，说起也不认得去一下。马赛克人给送的，俺做差不多，可对你说对不起，得要有人。连军通明懂啊，你连给不巧。
11: 俺就操办团结其他呢，咱们还可以，乐器能存啊，团结其咱们下也民多，去让给点这送一下的，俺过过大马日呗。
12: 俺谈到，桥东大亲戚，今天到咱们去亚给，村头头走，点起烧酒。
11: 罢了，村头头去让给俺家表奶奶说话语。
0: 시내 용배.
4: 범용아, 다가리 가던기. 범들 애역치도 오늘 돈냄새도 가. 니의 길에도 담치 이야기, 름루소약 내던디.

0: 남산 증후 조치 얘기. 드린 양결 렘디 땡기 치고기. 땡쇠 도구 제장 아 줘다. 주어 받제 우수주.
1: 예.
0: 가시도.
2: 난 가시선 우수.
3: 루부 저거 씹는 게
0: 잡지 리도.
3: 당고 배지 캬면 줘.
1: 저랑 진짜 제 셰브레. 가세급 출료님이.
3: 난다면도 도대체도 와. 내가 투자신 거 확인 못해.
0: 용 맞지. 주등 주디 대비 역시 수부 대비면은 주나 주죠 말이. 자강도 등쇠가 좀 붙이지. 가지고 오게 주.
3: 예예예. 아, 지 민지. 주나 주디 대비 역다. 인지 민지 주요리. 민지 주요는 니가 역다. 도도. 나 주나 주야 라키 형아르베. 야면은.
1: 야, 왜? 장수 환는 게 쓰고?
3: 라키 학생이.
1: 야,
3: 왜?
2: 두주 덤지 시도.
1: 야.

0: 있겠다. 놀랬어.
1: 이제 빨리 가서 와. 시원해 좀 줘도
0: 저거 차순해.
1: 차순샤.
0: 너도.
1: 야.
0: 클라스 아스 두게. 두메. 니가 내가 세상 갈래 가서. 소부치로 이제 니기.
1: 영아, 전화가 들린다.
0: 왜? 응. 나중에 연락. 사정하면 내놓은 거지.
1: 하고서.

0: 도도 도도
1: 용구이
2: 우수
0: 도도 링샤 타와줍시다 슬슬치기 닐러줍지 라미네 보기 라카타가시구다
2: 인기마시 니메콘 낭다미두고
0: 띵이 하바하고 그래 트리키에서 머신에 가래 가고치 니에 야오먹고 또야 야오세면서 라카다오모충에 미소레 나고차대면두게 폐지 추나 두두이카 아르마 템자 마치기 마트현지 라쿠스 챔피언 서시시게기 니에 라르 맨 하르산 가을 키시가 요비 서하게 최마 형성기
2: 나 서하다야다 서자야 맨유 도스과
0: 영아
2: 야 병원 대파 깨가 있구다
0: 라르 로메 유베
2: 로메 메
0: 링샤 로기지 로하시다 저저치기 야멘 드치 랑게 두두 텀지지 메디 링제 개가 좋아 니 로맨 좋아하시고 뭐
2: 이디 이네
0: 두두 텀지야

0: 수 뼈스 꽂히나지
1: 계란이 최제되나 아이키 부켜놈이도
2: 계속 가는 유니 하사지 쉬어다
1: 빨리 잡읍시다 아바루데 체크하고 싶도
0: 우수 뼈스 꽂히나지 더더 꼬마시는 아니 얘도 많이 사주나
3: 里面啥事 다와하셔지기로 녀석주교배 켈레가 도담직수의 사업대 마가한현전의 신의 척진 톱스
4: 기닝예바도 댄자를 쓸쓸치라
1: 신유초 시들행자르샤 명자남이 도대나시
4: 퇴인퀸의 지하여말다 주워기나중규라 소균차고여다
5: 댄자를 쓸쓸치지 인지 내가 댄데디디치라
6: 도대마나 디규가 주규라 우주가니가 중요해

0: 유섭지 가르치리리 미시 두규시
1: 세스 가르치리리 미시 두규시쇼
2: 겨울겨울 등두가
3: 오수
0: 등차스 소치
3: 이제 등차스 소치라
0: 소득나시 섭소치 섭소치라 세바카
3: 인자르 이제 섭소치라
4: 저기 삼바다다디기 오수 돌균력식 저도 고주
5: 같이 제제 민아 등규치
3: 하호스 하호스
0: 칼로와 이섭치 같이리리 민아 등규치
1: 센스 센스 가지리리 민아 등규세쇼

0: 예예예예 던도지 같이 기울도 와 남규든 제대나 나도 미과 조르베
1: 나자는 효용아용비 이내 뽑으지 못하다 연장 릴라게 우수제 다나주 시에마도 용자마라
0: 연장 릴라게 다나네 칼라든 제는 기냐 아유 나탄다 제도다 타 라부 주대부터 이제 사고 위 하고 매 생은 여다 제 차고 이제 대기부터 오르베
1: 난도 수다 주고시
0: 주법 간대다

0: 기긴 치모 아줄라 키랑게 야우시우르다
1: 됐어 도대입나
2: 콘조 맞아 봐 로이구이다
3: 어찌 링제
2: 야 접속자 글리지 야 나
3: 낭다메 연달리라
0: 장도윤제 가지가 수 야우지마 담지 수이랑 민간에 되었어도
3: 연달리라 엄지라게 민간에 된 지그스 송기 도도 지나다
4: 니가 토무쇼 엄지래 답시 맵스스
0: 진짜 이네 근조면 지 제하여베 우수
2: 라
0: 먼저 구르시지 파규
3: 연달리라 엄지라게 문에 송기 책진체 말에 지 유자 죽래 맞은 낭다요 말 송기
0: 아니메 랑교스 로규
3: 아지 연달리라 나 광이 숨겠네 찍 봐봐 이제 맹가 조고야 매 봐 나한테 내가 망부 유자 망문에 대류 숨도 듣으나 내 내가 큰 재미요 이네 미된 찍어 봐
2: 연달리라 토데나시 네 링제게 라로 쳐줘 네 다르시 좀 깔래 막 합치기
1: 다그래 윤장리라 링제 대유나 먼저 내가 시도 내서 대비시온 봐
5: 리제
1: 말해
2: 다그래
1: 다그래
6: 네 대네 저리 성기 대대위나 창매다 도치야 요리 네 수라 제네 기시 쇼로 봐
0: 도치 저예
4: 노
0: 단단 내제 让다 링제 카체야 요마다 링제 화진에 잔님도 규 동도 내줄 합이나 랑게 겐키라
4: 레스 연자 리라
3: 섭지하고 세슈

0: 나가 주도 미등 매베.
1: 녀상러. 야마 제 지마시.
0: 나 담 매베.
1: 더비. 상 한번 잡다 거르커도 나와지 부유자 가비. 나 단도 부서매. 마저 진에 정민도 핀지매. 가게지 매프샤스. 가르쳐 보래. 상 유루도 가지매. 你 몰라 좀 어지리 뭐도 니 가러 마시
2: 괜찮잖아
3: 와부 진전에 계속 하려 용비
2: 중시시부 야스팅 시세 전시하지 다시가 용비 중저가 대신소 디딘당 다음에
4: 예 이다 이다 소소시야 소소시야 소소시야
5: 소소시야
4: 소소시야 소소시야
6: 소소시야 소소시야
4: 야 나와야 그리고
7: 哦, 老张,
4: 让我上去吧,
7: 让俺俩都啊,
4: 你这个都,
7: 不过得屋子擦洗渣都,
2: 院长那是我的嘞,
7: 小弟嘞, 你电信下界, 都到了中暑就被,
4: 特别上过去,
7: 明色个团大, 明色他去前后是吧,
4: 我让去, 江苏区的街边, 江苏到苏州去那个区西的, 小心逃出去,
7: 团大的, 大哥大让西子鱼, 坐, 看门那些个坐,
4: 这里切啥呗,
2: 切啥呗。地震拉过七十多点，真是大大地震。过来快送啊！过来更没多，地震也不起了吧？听见啷声哎？
4: 开车来还差不差？俺车用的轮毂下。
2: 阿来，保定这是小年级别，管不着他。现在宝马个也不算名吧？
7: 他那小个，小一个这都管不通着，从头写着登记。叔叔没通吧？没来地震多啊？说的你一没事就早年写着地震多，地震也没这么多啊？
4: 你别喝了。你把这些用过去。
1: 新买的是开的 KU。
0: 杨郎姐对的，你好故事。
1: 这都是呗。
0: 嗯。他让小哥俺们那郎姐做些路子，这都贵宾呀，可理解啊。
1: 这都自然该贵呗。
0: 用过去。
1: 看来索性有不是。
0: 索性买点什么就哎。呀，给我找点新买的对的。
1: 드린 쌤에서 교육된 데 자야 가래.
0: 나오는 모추 랑초에서 대화 오시베.
1: 딩은 랑시단한테 더 가보여.
0: 지불하니 예시도. 암질하게 랑 색스심부시라 사야 요마지 주 대부분 데 사우스송기 제자한 쇼게 제도동 아 닝고 야세탕 쓰요.
1: 나래 캡라.
0: 칼라스에 사수너 가봐준 데도 你也想不想吃啊？吃哟。
1: 我呢？
0: 我呢？应该行。

0: 我们现在快点去吧，不过第一呢，兄弟呢也有差距。我先这会儿去吧。的确，林姐和我有，我说给给大家请示。好了，兄弟们呐，林姐难打没多，好嘞，难打没事，难打没，好嘞。林姐，开车送。上哪来的？巴拉皮水。哦，快过龙溪拉下下，你拉下一道，快过唐家牛仔的，赶紧去了，你出个菜不多啊？
1: 巴拉托斯家长，我，你，着急。让住我住啊，他电话。
2: 老林啊。
1: 巴拉，今天别。这都预备，难打没多个，后面就跑到。这不就了，没用到是跑去。
2: 차도게
1: 세게 해자
2: 세게 해자세 그만해
1: 진주 소주
2: 알레 마디드 저리 님 가시지 야우지 쏘다 겜 마구라 왜 겜니 용마다
1: 나라이 사업된 데메 모장에 그 내로지 예도도 사
2: 예도도 对啊 민디 니 가네 고브레
3: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干得着。娘啊。
0: 老林啦，看到你刚没送去，我来到去。

니가르니 워자르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차동알라 전진모모 인디디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풍 규지 계산 매도 처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서버 인 윤종 서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든 서비에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튠디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둔섬 사바라 시수에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딘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딘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0: 我们的国家是一个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
1: 여름 난진 오일행 간기 지진 간이 여름 난진 타 어지와 총등 추등 샤신라 어지가 캐린체 유메 어지 지송 슈메베 여름 난진기 퇴시베 내퇴라 카테조규 제지 안사체 신유 지제브지 티닌 여름 난진 오일행 간기 총등 타 변조 된자 레구 오유 17초 위치타 어지 총등 투미 길리 프랜시 퍼리시르 톡제치고 어지 能 여름 난진타 어리월 샤비 총등 추투나 최다级别 고체 꿀지 교뉴라스 제고바마세 지도투배 덤주투 추등기 튼젠조 강교 튼교 투표로 꿀자 제유지 계급 등기 속배 총등 부장기 총도 퍼리시르 초신유타 어지 너튜르지 꿀체네 띠닝르 도시 단위태 지진아니 파렌시 근주 제부탄지 여름 난진타 어지 민다구비 총등 추투나 니바도 지송 슈고바타 고체기 지구르 민네 여름 난진기 제유 제덤 나초 제티 카데 조규 내셰 제유지 이스레마키 지진아니 세차베디 티닌 레브네 로규기 젠딘 페르소 레브네 직딘 치베 단기 차제 믹서 구동 당 인시 제유지 지진아니 냠제 계속이 총지 진차바 디알리 더캡당디 티콘친의 시베 체축두니 레브넨타 이스레파 네거 막참색촌 목탑 치슈식 랑베 초카기 수세 컨톱체디 목탑 차주 비참 조고베 비구체유지 지진아니 여름 난진기 뉴교 어윤 요거선키 이란기 목초타 호르무즈 초가라 주기 담부티 뉴규만의 토르친디 여름 난진 콩도 계급기 제교 도는 벌교 난진 체배 저준 여름 물로 통주로 숨길에 개오 당유 지타 요거선키 뉴규 냠니디 여름기 변조타 지초 대신적대 저워제라 최감치기 유유지 숨리 지진아니 어리 겐튜르치 로베아이 쿠르바 도눔 각돔 제바 서베 튼다 라미 지세자 비오타 티닌 쿠르베 치르 로디 리그스이 로베아이 게제 주임 셰브리 튼우 산토 마리 지셰브리 지진아니 어리 년초 기성교 비디 어리 견콩 딘자 비 티닌 네비 유미 강냐 켜고라 더구 치베 겐 쿠르켄 어리 내부 유미 강야 뜻이베 중례카 고갸도 주베 금제니 멍위 미다웨 임바 라주체 유타 성교나타도 디르다오 탕브네 시바파 게공 딘차부 콩도 임베 어리 내부 유미타 가고 침교르 주기 내부 유미 강야 치사 미접게 깨람도 쇼르유 지제도 지증아니 스벤 트레딘부 지자베디 점링 트레딘 전속이 라지달 스벤키 까나리 링촘토 한탄 내토 고여베 홍대 이스닥 젠키 유고 초조 극조 지교 인시 제도 유고 초생디 홀랭키 공스 시기 녀교 지교 유바타 탄다 캐보 우디 년점 초규토 유브지
0: 스모닝게 팅디 중앙선교 념자 녀주 슈심부이
1: 티웨마웨 선교 켄드나 중앙년치 려운게 선교 구주 차외토네 시나 유브쇼 탱게 상고 제용
0: 상고 제용

0: 자주 드리기 오 큰절이야 교구연아 간츠 중국 미망 지들로 친기 기겐 침모 선보 왕샤웨라기 공츠지 세나도
1: 네 진짜라야 클류 오거 로녜지기 나리야 게지 식지요레 칸데데스나 미스야디야라야 셈니요레 찌리야 뒤셈다 찌리야 함신식요레 미디조 로글람나조야 네디나 뒤셈지 쇠브레성비 콘제 털럼 디데지리아 댄지에 추구차야다 뒤도나 교도 챔부차야기 에라와지기요리 디미 몽조 이상도 챔부요리 니도 딘조 치게도 하자 친로기 갸레 더리 상부요리 뒤도나야 교망부지 소툰도 가브리 이내 풍니 삼당나 교디 키라나야 더마리 제자 몽조 이 종삼디데 청주요 말에 라니네 고마강변나 다 제마랑가들이야 양자 로여야 용구마리
0: Lise, Gelalia, Tocena, Shuhi, Kyodunti, Zichu, Tachin Tobati, Gen Sam Juchi, Genzo Nisoki, Lamlia, Yukin, Tobatia, Dongdi, Tani, Dong Tobachiri, Tan Sam Todamki, Jigsu, Jigung Tobachungashi, Masse, Tapin, Losi, Snobini, Missiki, Kubinguni, Kubitia, Lobsuta, Kogun, Hi, Jintan, Simbutin Yoshi, Nansu Dikar, Chichosu, Yungbob, Sobar, Yukin, Tu, Tu Dongan, Chubuchawa, Sewi, Luchiki, Damla,
2: 一起早晚的能够要马上了体位的一家卡脆对不起呢给亲身体验新活的特别马上修行我也是什么听见听的里程修三他修行听见给体位忙为亲路学习天对于呢求的亲的给亲路运气给听到难受听见修天结果王强给老了你才无图能够这几面的卡巴西讲究卷子蓝帕多学成立
3: 咱们三星领不当的用具体来进行的认知他的就能让他们第一出了地面出席中搞到就一个人的顺利程度原点是没成了就行的在内认知都联系过了的他前呢扛着前呢人一个地堂啦跟送起归上 能够给错位去想给能够看你把都住土吧贵老百姓是住啊到都克隆口够用啊去吧卡得给吧鸡腿去吧米线当地这几个怕到我参加吧落汤特别给够卡给贵吧地当给错位去让你运用去吧出去你会用够托囊去吧色动给去让你吧 绿色文昌之王千日祖敦啦蓝白出门看了结果罗松岩气文国科给美白怎么去预备米错给多少落菜给文国科给不够不用么奇怪卡巴图建文村人工昂巨人用的文国科给不糖国内摊位免科给不够让文国送啦学给不够让先你个骗啦地糖用途

0: 대당 레뉴비 초기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로춘 류종위참 장아라토난 로튠맨주 지니서쿠루멘진양타제디 대당당마오바 송종차
2: 리그당가죠? 대당기 리그당가죠? 가리쳐지 좋은가? 세지나가서
3: 我在躺新多忙藏去过下躺下乡我们娘是做文藏去过我们躺三名人群体新多所你们去过出忙藏去过东西拿我躺枪打文藏去过陆腿起撒着卷点点躺的错啊水鬼撒地错啊撒吧色东绿绿

0: 타 뇽짱
1: 놈
0: 뇽짱 나르체 뇽짱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뇽짱 체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 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